오래 써온 시계 알람 소리가 내성이 생긴 건지 잘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다르게 새로운 멜로디를 저장해봤습니다. 잘 들리더라고요. 아침부터 거의 연주회 무대에 제일 앞줄에 앉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새로워서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알람 울리는 횟수도 좀 줄여봐야겠어요. 어차피 마지막 연주에 제일 크게 박수칠 거라면 반복 횟수는 그냥 마음을 조금 안심시켜줄 뿐이니까요. 노래 하나 추억돌 오늘 첫 곡입니다. 이창권 다시 시작해.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노래 하나 추억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알람시계에 다들 사정이 비슷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안정적인 시간대에 딱 일어나야 될 그 시간대 거 하나만 맞추라고. 계속 이것저것 해봤자 어차피 다음 거 울릴 테니까 또 다음 거 울릴 테니까 몸이 알아서 그걸 기억하나 봐요. 예비 알람이 여러 개니까 무의식 중에 결국 가장 절실한 결정적인 것에만 반응을 하는 거란 얘기죠. 진짜 그렇긴 해요. 하나씩 끄면서 조금만 5분만 이런 식이 되니까 결국 스스로 이건 예비다, 아직 안 일어나도 된다 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알람이 조금씩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 들리면요, 일단 하나만 남겨서 절실함을 좀 최대치로 끌어올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금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 하나 노래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미리미리 주신 사연들 다듬어서 준비해놓고 있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코너 사연 참여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돼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밖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이치영과 번님들의 당신만이 두 곡 이어갈게요.

짧은 글, 긴 여운. 아침에 깨어나 보니 모처럼 가을 기운이 돌면서 창문에 아침빛이 찬란하다. 찬란하다는 말을 어디에 써먹어보랴. 인생의 어느 국면을 이토록 찬란하다고 하겠으며 어느 융성한 왕조의 유산이 그러했겠는가. 이 아침빛의 찬란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말끔하게 닦은 허공의 아침빛이 값으로 쳐도 아주 상값은 받게끔 빛난다. 먼 산세마저도 선명하게 가까웠다. 20대와 30대 초반까지 정신없이 직장생활을 하며 나는 마음을 기댈 데가 없어 음악을 주로 들으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때 내가 제일로 소원하여 꿈꾼 것은 오늘 아침처럼 4시에 반까지 들어온 찬란한 햇빛 속에 발등을 적시면서 하이든의 현악이나 슈베르트의 음악들을 틀어놓고 하염없이 시간을 맞은 채 앉아있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건만 그토록 달콤하게 꿈꾼 소망에 민감한 혀는 무뎌지고 게으르고 둔탁한 감각이 겨우겨우 찬란함을 알아본다. 옛글에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한 것이 도라고 한다는 구절이 있었는데 한번 밝고 한번 어두운 것 사이에 도가 있다는 정도의 풀이가 될 것이다. 햇빛은 만물을 싹 틔우고 키우고 여물게 한다. 그리고 어둠은 그 햇빛이 만들어낸 씨앗들을 저장한다. 땅은 보관하고 하늘은 불러내어 싹을 틔운다. 그리고 하늘과 땅은 서로 그것들을 키워낸다. 그것이 도라는 것이다.

양희은의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자, 마음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장성남의 사랑하는 것은 모두 멀리 있다 였어요. 유년 시절부터 시와 자연에 조숙했던 분이라고 하는 장성남 시인의 산문집입니다. 나이라는 돌덩이를 하나둘 쌓아오면서 시인의 시선이 어떻게 무르익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시를 읽을 때와는 또 조금 다른 느낌이 있을 거고요. 읽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의 시선을 닮았을지, 한겨울의 찬바람에도 꿋꿋하게 서는 대의 청정을 닮았을지, 산책하듯 흘러가는 시인의 문장 속에서 자연을 닮아가는 자세를 발견해보라고 합니다. 시인은 사랑하는 것들과 거리를 두며 적막을 예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대상은 어떻게든 가까이에, 최대한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할 때가 많잖아요. 약간 소유의 개념을 좀 많이 갖다 대고, 네, 약간의 거리를 뒀다면 종종 인생의 아쉬운 순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반문을 해본대요. 생각해보면 일어나는 모든 마찰들이, 내가 고민했던 많은 고민들이 너무 내가 다 손에 쥐려고 해서, 그게 뭐가 됐건 간에 너무 가까이에만 두려고 해서 일어나는 일도 꽤 많다 싶더라고요. 정말 좋아도 약간 거리를 둬보는 거, 이건 한번 해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으로 장혜진의 내게로 전해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의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1: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였어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금요일. 여러분, 제가 아닌 척 하려고 했는데 자꾸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네요. 목소리가 지금 조금 좋지가 않은 상황이라 너무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인사를 못 드리고 금요일에 그쵸 기분 좋게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르실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래 모르실 순 없더라고요. 꼬리님도 목소리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110이 쓰시는

분도 감기 걸렸나요 하셨고요. 감기 얘기들을 좀 하셨는데 일단 제가 간밤에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기분 좋게 방송을 하고 이제 병원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니까. 근데 목소리가 이러니까 이렇게 좀 그렇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갑자기 왜 저러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또 감기가 오면 약간 목으로 오는 편이긴 해서요.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깔끔하게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신복수님 반갑습니다. 그쵸. 지난 한 주는 더 빠른 느낌이었고 또 다음 한 주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빠르게 지나갈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종덕님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 보내세요. 그리고 황금배련님, 한낮 기온 빼곤 아침 기온이 춥네요. 10월 기온은 이렇게 더더욱 달라집니다. 일교차가 사실 제일 환절기 감기나 이 즈음에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데 꼭 감기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3047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회원님. 또 6458 쓰시는 분, 정현님도 와 계시고요. 향기님도 오셨습니다. 그렇죠. 아침 쌀쌀해요. 그리고 약간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냥 햇살 이런 거 보면 되게 더워 보인다 싶을 정도로 보이는 햇살은 그렇더라고요. 가을 햇살이 약간 볼 때랑 직접 그 앞에 가 있을 때랑 살짝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섭님도 어서 오시고요. 1102 쓰시는 분 그리고 2781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어제 꾸리님은 부모님 산소 다녀오셨군요. 잡초를 깨끗하게 뽑고 집에 와서 저녁 러닝을 하는데 석양이 너무 예뻐서 소영님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어보셨다고. 저 보여주신다고 어제 저녁에 찍은 거예요? 근데 진짜 예쁘네요. 그냥저냥 예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멋진 풍경을 저도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항상 우리 또 가족분들께는 말로만 묘사해드려서 또 좀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자, 노래를 두 곡 이어갈게요. 마이클 잭슨의 The Way You Make Me Feel 준비했고요. 이에로의 Last Train to London까지 두 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8318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며칠 뒤에 어머님 제사가 있군요. 잘 다녀오시고요. 맞아요. 그런 날짜가 가까워지면 마음이 더 그리움이 차오릅니다. 그렇죠. 독수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7749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반갑고 아름다운 정겨운 우리의 원음 방송입니다. 라고 한 사람의 애청자로서 늘 내 마음에 소소한 안정감을 주고 있는 진심 감사하고 고마운 방송이죠. 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10월에도 함께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차미수님은 햇살 좋은 아침 햇살이 좋은 날이라고 하시면서 이 노래를 신청하셨더라고요. 보니엠의 데디쿨 원하셨거든요. 이 노래 준비하고 일단 이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일성이 요쭙기를 일생을 끝마칠 때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또 요쭙기를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경로가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잠자고 깨는 것과 같나니 분별 없이 자아버림에 일성이가 어디로 간 것 같지만은 잠을 깨면 도로 그 일성이이니 어디로 가나 그 일성이인 한 물건이 저의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김현철 오랜만에.

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이영희님은 그 꽃가게 하는 친구랑 잠시 구미 낙동강 체육공원에 꽃 구경 다녀오려고요. 어, 여기 지금 예쁜가 봐요. 놀러오세요 하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예쁜데 많이 가실 시기라 도움이 되겠네요.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황금배려님이 소영님 그거 보세요. 반갑지 않은 목감기가 따라다닌다니까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가족분들이 참 정이 많으시고, 예, 너그러우세요. 그래도 뭐 듣기는, 이게 어떻게 듣기가 괜찮겠습니까만은 듣기는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동수님,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들녘이네요. 10월이 되니까 추워집니다. 환절기 건강들 다 잘 챙기세요 라고. 그렇네요. 황금 들판 뭐 이런 제목을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예쁘네요. 어딜 가도 예쁘네요. 가을은 정말. 그리고 097이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2731 쓰시는 분, 또 평강공주님. 평강공주님 아침에 산책 나왔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신선 그 자체예요. 내 마음속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최고였어요 하셨는데, 아, 오늘 안 그래도 다들 꿀 얘기하셔가지고 꿀 사러 가야 될까 봐요. 고맙습니다. 꿀이님도, 예, 꿀물. 꿀물 얘기하신 거죠? AI도 아니고 매일 똑같은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저는 목 아플 때 생강차보다 따뜻한 꿀물이 좋더라고요. 자주 마셔요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키신 대로 제가 이제 끝나고 병원 들렀다가 꿀도 사고 좋다는 거 다 해서 갈게요. 고맙습니다. 자, 문자는 또 그 뒤에 이어가고요. 어, 향기님의 신청곡 여진의 그리움만 쌓이네 듣고 추억사연 만나러 가겠습니다.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3792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쓰고 있는 현재 시점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휴 뒤에 붙어있는 일요일이죠. 조금 전에 친정 식구들이 하나둘 각자의 터전으로 출발했어요. 저는 아주아주 가까워서 끝까지 있다가 점심도 한 번 더 차려 먹고 지금 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하신 분이라 저에게는 시집 가기 전에 또 일을 별로 안 시켰고요. 어차피 나중에 다 하게 된다고 평소에도 오빠와 남동생에게 집안일을 더 많이 시킨 신여성입니다.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중에 어느 비오던 저녁에 슈퍼마켓에 라면인가 뭔가를 사러 오빠를 보냈는데 막내인 남동생이 따라 붙었나 봐요. 하필 또 왜 그 살이 휘어지고 부러진 우산을 들고 나갔는지 둘이서 오들오들 떨며 심부름을 갔다 오다가 할머니랑 딱 마주쳤지 뭐예요. 왜 얘들을 보냈냐고 불호령이 떨어졌는데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왜 저를 안 보냈냐는 거였겠죠. 엄마는 아들들도 힘든 비바람 속을 딸을 어떻게 보내냐고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그런 모습이 처음이라 어린 제 눈에도 엄마의 목소리엔 다른 때와 다른 울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이후 저의 집 심부름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날이 훤할 땐 제가 다니고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면 오빠와 남동생이 가는 거래요. 엄마의 그런 노력 덕분에 저는 비교적 편안하게 살았다고 해도 무방하죠. 대신 인생에는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건지 시집 와서 시집살이까지는 아니고 남편 직업이 이동이 많아서요. 혼자 다니는 건 또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 정도 뭐 감수해야겠죠. 아무튼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심부름 자동 제외 추억이 떠오르네요. 지금 비는 안 내리지만 오빠네와 동생네를 오랜만에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밥 한 끼 먹고 일어선 게 다지만 잠시나마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이 폭풍 수다를 떨었어요. 우리 짝꿍들은 좀 지루했겠죠? 아, 이번 추석에 우리 오빠 꿈이 한때 가수였다는 사실을 떠올랐습니다. 다들 잊고 살았는데 말이죠. 오빠가 학창시절에 곧잘 불러주던 노래, 그리고 저와 오빠 남동생 이렇게 셋이서 혼성구를 흉내낸다고 셋이서도 부르던 노래 이렇게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최용준 아마도 그건 굴의 변명.

쿨의 변명, 먼저 들으신 노래는 최용준의 아마도 그건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379에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고요. 오빠분이 이 노래를 잘 부르셨나 봐요. 그러니까 가수 꿈을 꾸셨죠. 그리고 그 사실을 그래 누구누구가 옛날에 가수 한다 그랬지? 가수 되고 싶다 그랬지? 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올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아직도 그 꿈 꾸냐부터 그 꿈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는 뭘로 달래냐 등등등 하실 얘기가 되게 많았겠죠. 그리고 세 분이 혼성 그룹 흉내내는 거. 아, 이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혼성으로 형제자매 있는 경우에 뭐 다들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잘하셨네요. 진짜 잘하셨네요. 조금 그 상황이 할머니께는 되게 당황스럽고 놀랄만한 일이었겠지만 그래요. 그 비바람 그런 날에는 애들을 심부름을 뭐 웬만하면 안 보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거기에 그렇죠. 그 막내가 따라 나가면서 아마 더 그렇게 불호령이 좀 커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인생 총량이 없지. 아, 이것도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제게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3부 끝곡은 우리 독수리님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김장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으로 원음 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 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 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Woman in Love였어요. 권용섭님의 신청곡이었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자, 그리고 2716 뒷번호 쓰시는 분이요. 엄마들이 보통 맞아요. 딸들 시집가면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라고 저희 엄마도 많이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총량의 법칙은 맞나 봐요 하셨고요. 그리고

민정님도 어머님이 용기가 있으셨네요. 막내는 왜 따라갔냐고. 그렇죠? 막내는 그 형아가 어디 가니까 따라가고 싶었나 봐요. 그랬다가 이제 불호령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7752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단감이 주렁주렁 열렸네요 하시면서 현동수님이 단감 사진 저 진짜 제가 다른 건 잘 모르는데 어렸을 때 감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나무의 매직을 알고 있죠. 분명히 아침에는 온 세상이 막 진짜 팝콘이 하나 가득 열린 것 같은 그런 상태로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 잠깐 사이에 네, 딴 나무가 돼 있는 거 그거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빨리 그렇게 진다고 아침에 봤던 풍경 생각하고 학교하고 왔다가 얼마나 놀랄게요. 아이들이 이 감나무를 보니까 감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미님도 어서 오시고요. 정희님도 반갑습니다. 꾸리님의 신청곡을 지금 준비할게요. 이문세의 붉은 노을 전해드려요.

이문세의 붉은 노을 전해드렸습니다. 선희님도 붉은 노을 너무 좋네요. 오늘따라 더 좋게 들립니다. 같은 노랜데도 다르게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죠? 하셨어요. 그럼요. 그 기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진짜 진짜 오래 들어왔고 항상 들어왔던 노랜데 어느 날 그 약간 어떻게 이런 느낌을 주지? 라고 이렇게 새삼 또 뭐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진짜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래가? 그리고 경민님, 네, 10월에는 더 바빠질 거라고 얘기하기가 머쓱하네요. 9월에도 그랬다가 조금 어긋났어요 하셨는데, 아 뭐 예정했다가 또 생각만큼 안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길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어떻습니까? 10월에는 좀 더 건강하게, 부지런하게, 좀 빠르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318 뒷부분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준비할게요. 백영규 슬픈 계절에 만나요.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정태님도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짙어지고 있는 날입니다 하셨네요. 식구들 모두 이 가을처럼 사랑도 웃음도 짙어지는 날 되세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뭐든 좀 더 짙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윽하게. 그리고 제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 그 전에 김정태님은 원래도 예술이지만 오늘은 진짜 무슨 이거 다 출력해놨으면 좋겠다 싶은 색감이네요. 고맙습니다. 제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 3168 뒷번호 쓰시는 분도 조금 늦게 들어와서 소리 없이 듣고 있는데 마음에 꿀물을 드려요 하셨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8318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은 들으셨고요. 현동수님의 신청곡을 준비할게요. 이승연의 이즈리 전해드려요.

이승연의 이즈리였습니다. 7158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학창시절 생각나요. 이맘때 저는 뭐든지 다 기분 좋게 했던 아이였거든요 하셨는데 너무 좋네요. 이맘때 이맘때 뭐가 있을까. 2학기니까 학교 그 학교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풍도 있고 축제 학교 축제 그런 거 하지 않나요? 그런 거 하고 뭐 어쨌든 기분 좋아지는 계절이기도 하고 뭘 해도 그래서 더 약간 그 나도 모르게 더 신나게 하고 계속 그 작용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니까 시너지가 나는 거 아닐까요? 네. 중간고사도 기분 좋게 치고 이런 거요. 중간고사는 아닐까요? 자 그리고 아, 네, 황금배련님 알겠습니다. 꼭 저 지금 끝나고 바로 갑니다. 병원으로 바로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깔끔하지 못하게 인사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고 오늘 끝곡은 다람쥐님 신청곡을 준비했어요.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귀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서기송 삼성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서성전 문현주 외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사시의 순환이나 주야의 변화나 호흡의 개폐 등이 다 만물을 생성시키는 기본 원리라고 하시면서 요가선에 있어서 긴장과 이완을 반복시켜 육신의 활력을 솟게 하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극도로 긴장된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은 모든 신경과 근육, 뼈마디까지도 다 풀어주고 밖으로 어떠한 소리와 경계와 시비 등도 다 놓아버릴 수 있게 살아있는 선을 해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에피톤 프로젝트 새벽녘.

0: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답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1: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2: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1: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10월 2일 금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32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유난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추석 연휴를 보내고 맞이한 시점이기도 했고, 9월을 보내고 10월을 맞이했고, 계절의 변화까지 크게 체감하게 됐죠. 다양한 변화들에 몸도 마음도 적응을 해야 했던 한 주라 조금은 버겁게 느껴졌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산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살아있는 선에 관한 법문을 전해드렸습니다. 대산종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몸과 마음의 이완을 위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한번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함께하실 코너입니다. 원불교 용어를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피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법음의 향기 만나보는 금요일이죠. 두 곡의 성가로 마음을 밝히는 시간, 잠시 후에 함께할게요. 노래 듣고 원소 피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창작성가 숨 한번 크게 들이쉬어봐요. 창작성가 그곳이 참 낙원.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경계입니다. 원벌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계는 인과 이치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일들을 뜻합니다. 곧 나와 관계되는 일체의 대상을 말하는데요. 생로병사, 희로애락, 빈부귀천, 시비이해를 비롯해 인간 생활에서 맞게 되는 모든 일과 환경이 다 경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경계는 시비, 선악이 분간되는 한계를 말하기도 하고 수행으로 도달한 결과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 밖에 일이나 물건이 어떤 표준하에 서로 이어 맞닿는 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인간은 항상 경계 속에서 살아가고 경계가 곧 삶의 내용이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경계가 찾아온 순간 알아차리고 마음을 돌리는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일상 수행의 요법을 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지만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경계를 원불교에서는 역경과 순경 또는 내경과 외경으로 구별합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경계를 역경, 순경, 공경으로 구분하셨는데요. 사람은 항상 경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3대력도 현실의 경계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참 가치도 경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경계에 끌려가거나 물들지 않고 나와 경계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가 되는 경지, 곧 주객일체, 물심일회의 경지가 바로 해탈을 향한 세계라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경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일상수행의 요법, 이어서 성가 70장입니다. 온천지 그대로가 무시선가 듣고 올게요.

한 예비 교무님이 면담 신청을 했다. 진리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도 공부하는 과정이라 잘 모르지만 진리를 밖에서 찾으려 말고 내 안에서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고 답해줬다. 면담을 마치고 이런 생각을 해봤다. 우리는 왜 진리를 어렵고 먼 것으로 여길까? 이는 마치 물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듯 우리가 단 한순간도 진리를 떠나 존재해 본 적이 없기에 진리를 멀게 느끼는 것은 아닐까. 진리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통하는 이치라는 뜻이다. 각 종교에서는 저마다의 명칭과 개념으로 이 진리를 설명한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진리를 이론상으로 상징했다. 진리를 달에 비유한다면 이론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니 이 원상을 통해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을 깨닫고 활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상이 근본적 진리를 가리킨다는 의미에서 법신불이라 했다. 정전의 모든 법문은 이론상의 진리를 소개하고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하는 설명서다. 그 중에도 이론상 장은 진리를 가장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진리, 신앙, 수행, 서원문, 법어, 개성으로 되어 있는 이론상 장은 진리와 일체 존재와의 관계, 진리의 작용과 속성, 그리고 그 진리를 체받아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는 길이 함축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 원불교 교법의 대의와 대종사님의 경륜이 똘똘 뭉쳐있다. 나는 이론상 장을 공부할 때마다 말씀 하나하나를 내 마음, 생활, 내가 경험하는 세계에서 찾고 확인해야 한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새긴다. 진리가 나와 내 삶에 필연적 관계가 있음을 알면 진리 공부에 대한 큰 발심이 난다. 또한 나의 심신작용에서 진리의 말씀이 확인되고 적용될 때 진리에 대한 믿음과 서원이 커지고 기쁨이 솟는다. 멀게 느껴지던 진리가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안에 가득함을 느낀다. 나의 진리 공부는 지금 얼마만큼 와 있는가? 나의 서원은 우주 만유를 한 집안 삼는 국한 없는 서원인가? 내 육군 동작은 얼마나 원만 구족하고 지공 무사한가? 나의 소유, 내 가족이라는 작은 국한에 갇혀 중생의 마음과 실행을 할 때마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허석 교무님의 글 진리는 세상에 그리고 내 안에 가득하다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과 일원상의 진리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성가는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기쁨이 담긴 신성한 노래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죠. 법음의 향기. 오늘은 성가 29장과 30장 만나볼게요. 먼저 만나볼 성가 29장의 제목은 둥그신 임은혜입니다. 이 곡은 범산 이공전 종사님이 가사를 쓰신 곡으로 교무송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교무란 원불교 성직자로 교화, 교육, 자선 등 원불교 교단의 각종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전무 출신으로서 교무 자격 검정에 합격해 종법사가 수여하는 소정의 자격을 받은 자로 교역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교무라는 용어는 대종사님께서 직접 저술하신 조선 불교 혁신론에서 의미가 나타납니다. 교라 하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인데 인간이 없는 곳에다 교당을 두었으니 세간 생활에 분망한 그 사람들로 어느 여가에 인간을 벗어나 그 교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리를 깨우쳐 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논어에는 무자와 관련된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무를 전령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곧 군자는 근본 도에 오롯하게 힘쓴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이런 해석은 교무라는 말이 우주의 근본 진리, 곧 일원상의 진리를 전심 전력을 다해 깨닫고 나아가 중생을 위해 오롯하게 힘을 기울여 가르쳐 나간다는 의미와 연관되는데요. 생활 속에서 진리를 가르쳐 인도하는 일에 오롯하게 힘써 일한다는 뜻입니다. 교무라는 명칭이 교단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제6회 평의원 회의록에 적힌 영광교무 송규, 경성교무 이춘풍이란 기록이었는데요. 교무를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등장한 것은 원기 14년이었던 1929년 2월 25일 정기단회에 경성교무 이춘풍이 의견안을 제출해 교무라는 호칭이 갑의 감정을 받은 때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렇게 교무라는 명칭이 자연스럽게 통용된 후 1964년에는 교무 자격 규정을 제정하여 1급에서 5급까지 각급 교무의 자격을 부여했고 원기 50년이었던 1965년 2월에는 제1회 교육자 자격 검정고시를 실시해 교무의 자격을 정식으로 부여했습니다. 이후 1976년 11월 2일에 실시한 임시 수의단 회의에서 교육자라는 호칭을 교무라고 호칭하기로 결의하기에 이르는데요. 이때부터는 원불교에서 교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고 호칭도 본격적으로 정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살펴보면요. 원불교 교무가 가고 있고 가야 할 길에 대한 깊은 뜻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면서 그 뜻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불교 성가 29장 만나볼까요? 둥그신 임은혜 교무송입니다.

성가 29장 둥글신 이문예 교무송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성가 30장은 교당의 노래입니다. 제목은 이 마음 그늘질 때인데요. 원불교에서는 직접 교화를 위해 설치한 건물이나 장소를 교당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화의 장소로 교도와 인구의 집중지에 교당을 설치하고 교도의 일상생활에 응하도록 할 것이 원불교 교원에 등재돼 있고요. 또 원불교 교당은 대각전을 마련해 신앙과 수행을 지도하며 교화, 훈련, 신앙 의례 등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에 맑음과 깨달음과 은혜를 공급하는 중심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당의 노래인 성가 30장은 아마 교가 다음으로 자주 불리는 성가일 텐데요. 우리가 교당을 어떻게 찾고 사용하며 교당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노래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 집을 오고 가면서 수행처로, 마음의 안식처로 교당을 가까이 함으로써 늘 생활을 반조하고 더 능숙하고 빠르게 마음 공부에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찾고 싶게 만드는 교당의 존재 이유도 생각해보게 하는 성가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이 메마를 때, 마음의 그늘이 드리울 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와 보은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언제나 교당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교당의 노래를 만나볼까요? 성가 30장입니다. 이 마음 그늘질 때.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윤후의 좋을 텐데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소 대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효라함은 무슨 일이나 보은의 도를 행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보은 가운데 부모 보은이 제일 초보가 되는 까닭이라.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가 어찌 다른 은혜를 먼저 알며 널리 천지와 동포와 법률의 근본적 은혜를 알게 되리요. 그러므로 효의 실행은 부모 은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는 데에 있나니 사람 사람이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여 어느 처소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천만 경계를 오직 이 감사 하나로 돌리는 것이 다 효의 활용이니라.

0: 경산정사법어 경의편 59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0124, 0242, 07734. 뜬금없이 이게 무슨 숫자 나열인가 싶으시죠? 0124, 영원히 사랑해 기억하실까요? 삐삐 세대는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을 해보면 참 별거 아니지만 비밀스러우면서도 감성 충만했던 소통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은 당시 부족한 기술력까지 더해서 재치 넘치는 소통 한번 나눠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다비치의 파리파리로 반겨드립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3: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4: 반갑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숫자로 감정을 나눴던 시절이 있었죠. 아, 10288 열이 팔팔 아프다는 사람이 많아졌죠. 독감도 코로나도. 그래서 주변에 505 SOS 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열이 팔팔과 SOS 이런 식의 일상을 얘기했던 숫자도 있고요. 486 사랑해, 그리고 486012 우리 사랑 영원히를 말하는 간지론, 그런 애정 표현도 참 많이 썼던 숫자였는데, 아, 지금은 거의 이렇게 쓰지는 않죠. 그렇죠. 재미있고 재치있고.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던 숫자, 암호로 감성 충만한 그런 하루 되시길 기대해보면서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시작을 해볼게요. 출석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도경수의 댄싱 파티, 성 매튜 김텔의 박건욱의 오늘은 그냥 고!

오늘은 그냥 go. 도경수의 댄싱 파티, 성매튜, 김태래의 박건욱의 오늘은 그냥 고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0124 쓰시는 분이 희원님 저 오늘 아침에 알람을 듣고 진짜 0124를 외칠 뻔했어요. 영원히 사랑해가 아니라 영원히 잘래. 어? 이것도 말이 되는데요. 연휴 앞두고 마음만 벌써 이불 속인데 오늘 방송 들으며 잠이라도 확 깨워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자 12시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일어나세요. 확 일어나셔야 돼요.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 10월이 시작을 했는데 일어나세요. 이 정도 해도 만약에 잠드신 거면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약간 2부 정도에 다시 깨워드릴 테니까 좀 주무세요. 예, 좋습니다. 뒷번호 2394 쓰시는 분이 오프닝에 나온 10288 진짜 제 얘기네요. 어제부터 갑자기 기침이 나더니 목이 칼칼한 게 환절기라 주변에 505 에소스 치는 동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희원님도 목 관리 잘하셔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번 한 주 예 제 목이 굉장히 그 가라앉아 있었는데 목이 조금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분위기도 살아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예, 다시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겠죠? 뒷번호 1779 쓰시는 분은 옛날에 남친이 삐삐로 486을 찍어서 보낼 때마다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오그라들면서도 설렜었는데 말이죠. 오늘 07734 암호까지 들으니 옛날 생각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 그 시절 감성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지금 방송 들으면서 미소 짓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예전 삐삐 세대 때는 진짜 숫자로 어떤 마음을 다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쵸? 뒷번호 2391 쓰시는 분은 아침에는 얇은 패딩을 입어야 할 정도로 쌀쌀하더니 낮에는 그래도 기온이 좀 올라갔어요. 환절기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결국 감기 기운이 살짝 왔습니다. 다들 옷 가볍게 겹겹이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오늘 블라우스에 조끼를 하나 걸쳤더니 그러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뭐 가디건이든 아니면 조끼든 이렇게 좀 외투를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이소라의 옥토버 러버, 임수정의 제비꽃.

이설아의 악타바 러버, 임수정의 제비꽃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1부 끝곡으로 킹스턴 로디스카의 지금 즐기지 못하는 건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마음이 죄복과 호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호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10장 말씀입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소유 권정열의 어깨.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 주의 마지막이자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날이죠. 여기에 흐뭇한 미소까지 지을 수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좋지 않을까요? 소소한 이야기부터 내 인생에 남을 거창한 일들까지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창도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카카오톡으로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신복수님이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다시 한 주가 훅 지나갔네요. 날이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행복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복수님께서 매번 보내주시는 문자에 약간의 변화들이 있는데 행복합시다 이렇게 함께 간다라는 의미로 합시다 라고 해주시니까 더욱 좋네요. 뒷번호 2961 쓰시는 분은 육아하면서 제 하루는 온통 파리파리예요. 애기 밥 먹여라, 어린이집 보내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낮 12시만 되면 딱 이 시간이 제 유일한 505 SOS 탈출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하루에 어떤 탈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그래도 예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 아는 여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언제나 감사해요. 뒷번호 2129 쓰시는 분은요. 임시 공휴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니 오늘 더 몸도 마음도 가볍네요. 이번 연휴에는 집에서 온전히 재충전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힐링하려고요. 희원님은 이번 연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저는 내일 부평에서 풍물축제 개막식 사회를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평으로 가고 혹 그쪽에 계신 분들은 또 함께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예 온전히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우리 기분 좋은 12시는 5일날 생방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네요.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나윤건의 커피 한 잔의 여유, 에이티의 달콤한 나의 도시.

나윤건의 커피 한 잔의 여유, 에이치의 달콤한 나의 도시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383 쓰시는 분이 냉장고를 열어보니 짜투리 야채랑 삼겹살 몇 조각이 남아있길래 다 때려넣고 김치찌개를 바글바글 끓였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왜 이렇게 맛있는 거죠? 역시 배고플 때 먹는 집밥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평소보다 맛있는 게 아니고 2383 쓰시는 분이 손맛이 좋으신 거예요. 똑같은 음식으로 똑같은 어떤 재료로 넣더라도 그 손맛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참 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뒷번호 4571 쓰시는 분은 어쩜 노래가 나를 젊게 하네요. 달콤한 휴식 시간이랍니다. 반가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모던 다락방에 조용히 눈을 감고 허밍 어반 스트레오의 커피 한잔 어때?

모든 다락방에 조용히 눈을 감고 허밍 어반 스트레오의 커피 한잔 어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203 쓰시는 분이 날씨가 선선해져서 몇 년 만에 묵혀뒀던 등산 배낭을 다시 꺼냈습니다. 등산 스틱에 보온 물병도 챙기며 일요일에 등산하러 갈 생각을 하니 신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또 이 참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죠. 단풍도 이제 들고 바람도 살살 불고 산에 올라가면 시원하고 또 정상을 딱 찍고 쾌감을 맛본 뒤 내려와서 먹는 부침개는 정말 맛있죠. 예, 또 곁들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원하시는 걸로 드시는 걸로요. 뭐 도토리, 뭐 빈대떡, 뭐 이런 것도 이제 산 타고 내려와서 먹으면 정말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아, 가을산 언제 가도 좋아요, 그쵸? 2부 끝곡으로 수빈의 Sunday Driver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이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가 AI, 반도체, 에너지로 더 강해집니다.
2: 전학과 특화교육 과정으로 AI 시대 전문인재 양성, 압도적 취업률과 풍성한 장학금,
1: 해외연수를 비롯한 140여 개 비교과로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2: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3: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4: Beyond your expectations.
3: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린교당 초대 교도회장을 역임한 죽산 이윤중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하이키의 세상은 영화 같지 않더라.

0: 광고 띄워드리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5: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Back to the 9020. 아, 예, yeah, Bon Jovi 1999,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시간입니다. 때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의 벅참을 나누기도 하는 음악! 세월 속에 묻어졌던 감정까지 찾아드릴게요. 아쉽게도 탑10에 들지 못한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를 만나보고 있죠. 이번 주는 2013년 12월 둘째 주 순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영화 그래비티가 떠오르더라고요. 흥행은 물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상을 받았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였는데요.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다시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가 공존하는 그 시절, 노래는 또 어떤 곡들이 사랑받고 있었을지 같이 살펴볼까요? 2013년 12월 둘째 주 20위입니다. 성시경, 박효신, 이석훈, 서인국, 빅스의 크리스마스니까가 차지했네요. 라인업이 짱짱한 노래라서 그런가요? 듣지 않아도 벌써 좋겠구나 싶습니다. 12월 그 겨울을 달콤하게 만들었던 크리스마스가 20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9위 곡은요. 노을의 밤이 오는 거리가 차지했네요. 다이나믹 듀오가 피처링을 했는데 노을과 어떻게 어우러졌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노을이 1년 만에 발표한 새 미니 앨범 밤이 오는 거리가 19위에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어지는 18위 곡은 T.O.P의 둠다다가 차지했네요. 어디서 목탄으로 꾹꾹 문지른 듯한 아주 짙고 강한 인상, 탑과 노래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성숙해진 그의 음악을 느낄 수 있었던 둠다다가 18위에 있었네요. 백투더9020 노래에 실려 추억까지 더듬어봐도 좋을 시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19위를 차지한 노을 다이나믹 듀오의 밤이 오는 거리.

자, 노래 다이나믹듀오 노래 밤이 오는 거리 띄워드렸고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 2013년 12월 둘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어요. 17입니다. 노래를 듣고 울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아,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아, 이게 또 감성이 촉촉할 때 들으면 눈물이 뭐 또르르 하고 떨어질 만큼 예, 그런 감성 깊이가 굉장히 깊은 노래죠. 다른 가수의 거짓말이란 제목의 노래가 많아서 세 번을 써야겠다도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 정말 이제 강한 분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거짓말을 표현하게 되었다고 해요. 믿고 싶지 않은 그 현실을 너무 잘 느끼게 해준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 17위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6위 곡은요, 트러블메이커의 내일은 없어가 차지했네요. 트러블메이커, 현아와 현승 유닛을 얘기하는 거죠. 이름 그대로 트러블메이커는 수많은 커버와 패러디를 낳는다라는 의미로 용준영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가요계 역사상 전무후무하다는 듀엣, 여전히 커플 댄스곡으로 자리 잡고 있는 트러블메이커의 내일은 없어가 16위에 있었네요. 이어지는 15위 곡은 황문섭의 이 시간에가 차지했어요. 그룹 긱스의 멤버였죠. 루이의 본명이 바로 황문섭이라고 합니다. 개성 넘치는 프로듀서에서 자신의 색을 담은 솔로곡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가수 유성은과 함께한 감성 힙합곡 이 시간에가 15위에 있었고요. 백투더 9020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17위를 차지한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띄워드렸습니다. 백투더 9020 오늘 2013년 12월 둘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어요. 14위입니다. 노을에 잊혀진다는 거가 차지했네요. 밤이 오는 거리가 선공개 곡이었다면 이 곡은 타이틀곡이었어요. 보컬 그룹답게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겪어내면서 그렇게 쌓아온 감정들을 잘 풀어낸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별의 아픔, 그 절대 공감을 노래하던 잊혀진다는 거가 14위였고요. 이어지는 13위는 휘성의 결혼까지 생각했어가 차지했네요. 점점 다른 스타일의 노래를 하다가 대중들이 예전의 휘성이 그리워질 때쯤 우리가 알던 휘성의 모습으로 돌아왔던 그런 곡이었어요. 리얼 슬로 이즈 백, 우리가 좋아했던 휘성의 스타일. 결혼까지 생각했어가 13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2위는 미스 A의 허쉬가 차지했네요. 미스 A의 속삭임. 너무 치명적인 매력의 모두를 아주 푹 빠지게 했던 곡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미스 A의 허쉬가 12위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11위 곡도 바로 만나볼게요. 11위를 차지한 미스 A의 허쉬.

미스에이의 허쉬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2013년 12월 둘째 주 순위를 알아보고 있죠. 아, 11위 곡은 아 역시 이분의 곡들이 자꾸 올라오네요. 그렇죠?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가 차지했습니다. 이 곡은 2011년 휘성의 싱글 앨범에 담긴 그런 곡이었어요. 히든 싱어라는 예능에서 다시 한번 불리고 3년여 만에 음원 차트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아, 비스트의 용준영이 피처링에 참여해 더 풍성했던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가 2013년 12월 둘째 주 11위 곡을 차지했는데 사실 이때에는 명곡들이 굉장히 많죠. 뭐 휘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얘기 드렸던 미스 A, 뭐 이적, 노을 전부 다 우리가 알 법한 그런 노래들이고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많이 다뤘던 음악들이라 사실 귀에 많이 있고 저 또한 또 개콘을 한창 할 때여서 허쉬 이런 곡들은 심지어 따라도 많이 했고 뭐 판소리를 어떻게 꺾어봐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곡들이라서 참 기억에 남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또 이 시대에 어떤 곡들이 생각이 나시는지 그것 또한 좀 궁금해지네요. 자, 기분 좋은 12시 3부 끝곡으로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세상에 가장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저놈아 물 끓어.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러 끌어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리센의 프리티걸 EXID의 위아래 띄워드립니다.

노래 세 곡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리센, 프리티걸, EXID의 위아래까지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절하는 티골드 식용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들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맡김 한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벤 유산균 한 박스를 드립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1194 쓰시는 분이 큰 마음을 먹고 끊어놓은 헬스장. 오늘이 딱 3일째인데 온몸이 쑤시고 가기가 싫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다짐을 하겠죠? 이 사연 읽히면 당장 운동화 신고 나가겠습니다. 나가세요. 예, 지금 바로 나가시는 겁니다. 아, 지금 바로 나가셔서 일단은 런닝머신 위에 올라타서 슬슬 걸어보기 시작! 좋습니다. 그럼요. 오늘이 딱 3일째인데 벌써부터 이런다면 다음 달은 못 가요. 그 다음 달도 좀 어려워요. 내년에 새로운 새 마음 뜻으로 또 한번 시작해볼까 하다가 또 못 가요. 예, 아, 3일째 되셨으니까 작심 3일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3일째 때 가고 내일부터 다시 작심 3일로 한번 3일 더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게 어느덧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내년에는 새로이 마음을 먹지 않아도 몸이 달라져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런 생각으로 지금 나가세요. 아시겠죠? 뒷번호 2311 쓰시는 분은 따뜻한 라떼가 어울리는 계절이에요. 계절이 바뀌는 걸 몸으로 가장 먼저 느끼는 요즘, 이 좋은 가을 날씨가 너무 짧게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원님도 오늘 하루 따뜻한 커피처럼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아, 며칠간 끊었던 커피를 저도 오늘 드디어 라떼 한 잔을 마셨네요. 아, 그래서 눈이 번쩍 떠셨나요? 여튼 좋았습니다. 뒷번호 4931 쓰시는 분은 다들 이번 연휴에 놀러갈 생각에 들떠 있지만 저희 집은 고3이 있어 하루하루가 긴장 연속입니다. 고3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그러게요. 고3 수험생분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 모두 모두 화이팅! 힘내세요. 뒷번호 1030 쓰시는 분은 날씨가 쌀쌀하지만 그래도 코끝을 스치는 신선하고 공기 냄새는 참 좋더라고요. 오늘은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산책하고 들어오세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김필의 자유롭고 싶어, 신승훈의 Dream of My Life.

김필의 자유롭고 싶어, 신승훈의 Dream of My Life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나들이 갈까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최경영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누가 대신해줬으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김정현의 노래입니다. 우리 정이.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3: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2: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3: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2: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여러분은 그런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출 전 머리를 감고 말리는 일부터 매일 반복되는 요리와 청소까지 누군가 짠하고 나타나서 다 해주는 그런 상상 말이죠. 아, 매일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귀찮은 일들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귀찮은 마음은 사라지고 손끝에 정성이 담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정한 정성을 나 자신에게도 그대로 건네보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쏟듯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낸 내 자신도 귀하게 정성껏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린입니다. 샤르르 샤르르.

0: 안녕들 오십니까? 나 권식이 이장이요. 벌써 참말로 권식이 여기 금요일이요. 예, 시간이 참말로 빠르단께요. 오늘은 동네 분식집을 지나다가 속으로 감탄했던 이야기 하나를 권식이 하려고 해요. 권식이 뭐냐면은 저녁 거리 그 사러 나간 길이었는데요. 중학생쯤 돼 보이는 남학생 둘이 앉아가지고 떡볶이에 순대를 참말로 거시기하게 먹고 있더라고. 근데요, 두 녀석이 음식을 다 비더니만 자기들이 먹었던 접시랑 컵을 아따 요것들이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어쩌나 하고 봤더니만은 식당에 떨어진 떡볶이 국물까지 휴지로 깨끗하게 거시기 하더란 말이요. 그러고는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배꼽 인사를 넙죽 하더란 말이요. 어쨌든 말이요, 내가 다녀간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따스한 고마움 한마디 건네는 그 이쁜 마음,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가 머문 자리마다 고운 흔적을 참말로 거시기하게 남겨보자 이 말이요.
1: 인생은 번전 전우주 박 터진다 김양희입니다.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노래를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금요일에 함께합니다. 조네 가요제당 힐링의 방송, 늘 신나는 오후 되세요. 한양님 들어오셨어요. 신복순 씨가 오늘 첫 번째 출첵하셨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도 지나가네요. 감사합니다. 부산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니 하늘색이 너무 이쁜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방송 조네 가요제당 드리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왕가 사는 남자 하동진의 노래였습니다. 대전의 김윤혜 씨 가을이 성큼 다가온 이 시간 은행 나뭇잎이 벌써 노랗게 물들고 있어요. 실감 나는 오후입니다 하셨고요. 동네 산책길에 출첵하신다고요. 부산 멋쟁이님 부산은 멋쩍은 화창한 가을 날씨입니다 하셨고요. 경남 거창의 이현수 씨 가정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 날 부산으로 가면서 잘 듣고 있다고요. 어서 오세요. 안소라 니캉 네캉

안소라의 니캉네캉이었습니다. 자, 김성만의 눈물을 알려준 사람. 김혜성 씨가요,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 오후 오늘도 최고의 방송 멋진 목소리가 있는 곳 조은혜 가요세상과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신혜성 가수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신 분, 잠치미네 재경식 씨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0: 내 사랑.
1: 김승만 눈물을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주의 노래요. 대구 여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해성사랑 은혜님, 네, 포항국수축제 행사에 있어서 행사장 가는 길에 듣고 싶어서 신청하신다고요. 예산 수산나님도 아직 절도 젊었나 봐요. 금요일이면 너무 좋아요. 대전의 조명사 팬분들이 10월이 되니 날씨는 가을 속으로 날아왔어요. 저녁에는 쌀쌀하더군요. 주위에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가까운 병원에 독감 예방 접종하러 가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따라 거시기 이장님 정감이다 갑니다 하셨고요. 사랑합니다. 좋은 해가 예상하셨습니다. 울산의 최경숙 씨가 어김없이 바뀌는 계절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그저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셨고요. 네, 좋은 해가 예상 출첵합니다. 오늘은 포항 구룡포로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이라 엄청 설레네요 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네요.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해가요 세상 사랑합니다. 날도 좋고 가을입니다 하셨고요. 옛날 라디오 송영환 씨. 이명호 씨가 3일 연휴라 강원도 갑니다. 가족 여러분 즐거운 연휴 되세요. 좋은 해가요 세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평강공주님이 날씨만큼이나 즐거운 시간 되세요. 덕분에 식사는 드셨겠죠. 다행입니다. 좀 드세요 라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 마치고 집으로 와서 제일 먼저 저를 반기는 원음방송 좋은 해가요 세상 행복한 선물의 감동입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잇몸이 피가 나고 부어서 잇몸약을 사 먹어야 하나 고민했는데 제 마음에 쏙 드는 종합선물 세트를 선물 받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작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덕분에 일주일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의 노래입니다. 태양처럼.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중생에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한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수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답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그 실패한 제품들만 모아놓은 박물관도 있고요. 당당하게 자신의 실패담을 나누면서 서로 축하해주는 모임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실패를 숨겨할 오점이 아니라 다음으로 가기 위한 소중한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완벽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었더라도 너무 마음 쓸 것은 없습니다. 넘어진 김에 잠시 쉬어가지 뭐 오늘도 근사한 경험 하나 얻었다 하고 툭툭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신의 사랑을 믿지 마. 지수연의

가사로 만든 이야기 송현섭의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나이를 먹으면 혼자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힘든 일이 생겨도 견딜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스스로 마음을 달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마음둘 곳이 없는 날이면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어머니. 어릴 때 넘어져 울면서 돌아오면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안아주던 사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내게 등을 돌려도 끝까지 내 편일 것 같았던 사람이다. 그는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작아 보이기 시작한다. 언제나 나보다 앞서갔던 사람이 이제는 내 걸음을 따라오고 내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 어느새 내 손을 잡고 걷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세월이 참 야속하다. 자식은 자라는 동안 앞만 보고 살아왔다. 학교에 가고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다. 그 시간 동안 어머니도 함께 나이를 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았다. 내가 다녀간 자리를 그래서 효도하에는 늘 다음이라는 말이 붙는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덜 바빠지면 다음에 좋은 곳에 모시고 가야지. 그렇지만 부모님의 시간은 우리의 기다린 만큼 천천히 가지 않는다. 어머니가 바라는 것도 어쩌면 거창한 것이 아닐 것이다. 밥을 먹었느냐는 전화 한 통, 잠시 찾아가 함께 먹는 밥 한 끼,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웃으며 마주 앉아 있는 시간, 그것이면 충분할지 모른다.

화창한 가을 날씨 국가정원에 운동삼아 나왔습니다. 조금씩 떨어지는 낙엽발 우면서 걸으니까 기분이 상쾌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평강공주님이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신청합니다. 주현미의 노래 듣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소울숲의 이성낙 씨가 고이성의 포기한 사랑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오늘 서울 가는 중이요. 가을 하늘 좋네요. 예, 조안의 신곡 이제는 지가 싫어요 듣고 싶어요 하셨고요. 대구의 이영국 씨가 메시지는 자주 못 보내지만 감사히 잘 듣고 있다고요. 그래요. 어서 오십시오. 지현미입니다.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자,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좋은 예 가요사당 도움을 주시는 분들, 고유가실에 도움되시라 교도님이 주신 주유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자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지엄 베이커리에서 마늘빵을 드립니다. 이영만의 사랑하는 여인아 전해드리고, 3부 오늘 빨리 달리는 노래들 함께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무상하게 변천하는 세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붙여 복이 다하면 마침내 타락하고 불보살 성현들은 무형하게 불변하는 출세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길들여 극락을 수용하나니 그대들은 일시적 향락과 영화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단박하고 영원한 도덕의 복락과 영화를 수용하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3: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4: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3: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4: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3: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6: 02731-7333.
7: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5: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8: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9: 자,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다 당신이었습니다. 김현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일원에서는 FM 89.7, 부산 경남에서는 FM 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각 지역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시원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집디가 북한산인 님께서 오늘 또 좋은 예가장 잘 들으면서 뒷산 북한산 걸으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날씨가 하늘인지 동해 맑은 바다인지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구름 안에 오는 푸른 하늘이다고. 장영민 씨가 배달 음식 하시면서 듣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의왕의 이수함 씨가 오래간만에 주말 농장 밭에 왔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배추무가 잘 자라서 해마다 배추가 잘 안 됐는데 올해는 잘 되어서 좋으네요 라고. 신더블이 부탁합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진심원의 둠바 둠바부터 출발해 봅니다.

듬바듬바 들으셨고요. 이자연의 찰랑찰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집디가 북한사님은 그 저 부탁한 신청곡 좀 부탁해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곡이에요? 내가 부탁한 노래가 어떤 곡이에요? 안 읽어져 있는데.

장윤정의 노래도 있고요. 뭐 신청곡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먼저 김범룡 박진광의 노래 친구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신청곡 주신 분들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친구야. 네, 이렇게 불러보고 싶은 이름들 금요일에 많죠.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 있는 분들 아유 좋겠다. 장윤정, 자 고개를 살짝 흔들어 보면서 몸을 움직여 보면서 토요일 아닌데 금요일인데 토요일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장윤정.

자, 우리가 남이가 서지요. 남이가 아니에요. 품바라 품바라 품바 품바라. 비트펀의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미가 우리가 써지요 나미가. 자, 이어지고 있는 노래 육각수의 조성환입니다. 너나 잘해라. 자, 늘 라디오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좋은 노래들 듣고 있는 금요일 행복하다고요.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해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5장 말씀입니다.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금요일에 함께하는 전화가요 통신. 자, 오늘은 유미 씨를 만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얼굴이죠. 유미 씨,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5: 네.
4: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5: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4: 그래요. 지금 네. 어디세요?
5: 네, 저 천안으로 이사를 와서요.
4: 네네.
5: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천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4: 천안이 공기도 좋고 교통도 좋고,
5: 네, 너무 좋아요.
4: 네, 또 네. 이제 서울에서 활동도 많습니다만 이제 지역으로 돌아다니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5: 네, 그렇죠.
4: 그럴 때는 천안이 딱 좋을 것 같아요.
5: 네, 그리고 제가 네. 여기 충남 도의회 네. 홍보대사로 발탁이 됐어요.
4: 아, 그래요?
5: 네, 제가 4대 홍보대사로 이번에 발탁이 돼서
4: 네네.
5: 네, 너무 너무 좋습니다.
4: 야, 그러면 이제 그 충남을 알리는데 열심히 또 뛰어야 되겠네요.
5: 네, 그렇죠.
4: 네.
5: 그래서 충남 행사는 네. 이제 거의 다 가는 편이죠.
4: 아, 그렇군요.
5: 네.
4: 그 천안에는 가볼 만한 데가 많죠?
5: 아우, 너무 많아요. 네. 좋은 데도 너무 많고.
4: 네.
5: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뭐 소개를 하지 할 수 없을 정도로.
4: 네네네.
5: 네,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쪽이 네. 그 산세가 좋다 보니까 태조 왕건 시대 그 터널도 생겼고요.
4: 아, 그렇군요.
5: 네, 터널도 새로 생겼고 그리고 또 절도 많아요.
4: 아, 저희는 네. 이제 원래 그 현충사만 알고 있는데 천안 하면 아산.
5: 뭐 물론 네, 네. 네, 그 이순신 네, 그 장군님 때문에
4: 네, 네,
5: 그 유명하지만은
4: 네.
5: 고찰이 많습니다 여기.
4: 아, 그렇군요.
5: 네, 성불사라고 해가지고 아주 오래된 고찰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고요. 네, 다니면 너무너무 볼거리가 너무 많고
4: 네네.
5: 살기가 너무 좋고요.
4: 그렇죠.
5: 서울하고는 제가 왜 그동안 이렇게 도시에서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4: 네.
5: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 조용하면서 아주 깨끗한 도시이기도 해요.
4: 그러니까 뭔가 이 도시의 탈출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네. 용기가 필요해요.
5: 네네, 그렇죠.
4: 그런데 예. 천안으로 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나요?
5: 저는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4: 네네.
5: 좀 실패를 했어요.
4: 아이고,
5: 그래가지고
4: 예, 예.
5: 그래갖고 사실은 그렇게 여기까지 내려올 때 그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4: 그렇겠죠 또.

0: 뭐 여기 와서는
1: 네.
0: 건강도 사실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1: 네.
0: 일단 공기가 서울하고는 틀리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일단 스트레스가 없고 공기가 좋은 데 네. 살고 계시면 건강 회복은 다른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1: 네. 네.
0: 차도 안 맥혀요.
1: 아, 그렇군요.
0: 중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1: 네네네.
0: 밑에 지방 내려갈 때 편안하고요.
1: 네.
0: 근데 조금 위에 올라갈 땐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1: 길이 좀 막히니까 뭐.
0: 네, 그쪽은 네.
1: 근데 서울에서도 1시간 반, 2시간 걸리니까.
0: 네네. 네.
1: 그러니까 그 또 독립기념관도 전원회가 있고 말이죠.
0: 그렇죠. 네. 독립기념관도 있고요.
1: 네.
0: 여기에 정말 오시면 볼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또 조용하고요.
1: 네네네.
0: 공기 또한 맑고요.
1: 네.
0: 네.
1: 이제 그 가볼 만한 것도 많은데 유미 씨의 노래 활동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또 응원하고 있고 기대하고 네. 있는데 요즘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 건가요?
0: 아,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쪽으로 내려와서는 한 20년 정도 됐어요. 제가 그 공사 활동한 게.
1: 네네네.
0: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좋은 이웃들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1: 아, 네.
0: 전에 이제 제가 그 KBS 그 봉사단에 같이 활동을
1: 네네네.
0: 하면서
1: 네.
0: 이쪽하고 또 자매 결연을 맞아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내 고향은 아니지만 타향이지만
1: 네.
0: 고향 같은 곳이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1: 고향은 어디세요, 원래?
0: 저 원래 경기도예요.
1: 경기도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 올라오시는데 내려가셨군요.
0: 네네. 네, 내려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1: 그렇죠. 근데 가수분들이 천안 쪽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충청도 쪽에.
0: 네, 그 소명 씨도 여기고요. 네. 그다음에 김정은 씨도 여기
1: 오, 그러니까.
0: 있고요. 네, 많이 계세요.
1: 그분들 자주 만나세요?
0: 근데 자주 볼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뭐 아시다시피
1: 네.
0: 각자 활동 그게 틀리다 보니까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1: 그렇군요.
0: 예,
1: 네.
0: 예, 예.
1: 자,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얘기 나누었는데 이제 언제 그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노래를 네. 불러주세요.
0: 아, 저는 뭐 영광이죠. 그럼
1: 네.
0: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건데.
1: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네.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날짜를 네. 잡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오늘은 네. 어떤 노래를 저희가 선곡할까요?
0: 아, 이제 또 추석이 지났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좀 밝은 노래가 좋지 않을까 싶은
1: 뭐,
0: 생각에.
1: 그렇죠. 네.
0: 제 노래 중에 아모레 미오라는 네. 노래가
1: 아모레,
0: 있습니다.
1: 아모레 미오. 네. 네. 아모레 미오.
0: 아모레 미오.
1: 네. 모레. 예.
0: 네네네. 내 노래 아니고 아모레입니다.
1: 그렇죠. 아모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만간 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1: 자, 유미 씨의 노래 아모레 미오 듣습니다.

자, 지역에서 소식도 전해주고 5번년의 노래도 소개해주는 네, 가요전화통신 네, 여러분들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찾아서 연결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자랑거리, 야 우리 동네 이래요 라고 또 그 주위에 살고 계시는 가수분들이 있으시면 소개도 하고 또 자신의 노래도 소개해주고 또 우리는 함께 듣고 뭐 이런 시간입니다. 금요일에 대신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쪽에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신청곡 오늘 저 주말농장을 찾으셨다고 베이로의 신토브리 그리고 김연자의 밤열차 이 두 곡 기다리고 계시는 분 저 신청곡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빨리빨리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신청곡들이 많은데 노래가 두 곡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곡은 저희가 이제 그 저 내 팬이 되어주세요라고 하신 분들이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는 들어드려야 되고 한 곡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데 많이 기다리셨던 분이 계십니다. 영암에 집시 인생 주셨던 분들 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하신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월요일에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네. 자, 영암의 집시 인생 전해드립니다.

꽉 담은 어금니 우쑥 치켜 올라간 어깨, 나도 모르게 찌푸려진 미간, 혹은 신발 속에서 온통 힘이 들어간 발가락 끝이 긴장되어 있었습니까? 우리의 몸의 근육들은 낮 동안에 항상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어깨 힘도 툭 빼고요. 턱의 긴장도 스르륵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치열했던 일주일의 긴장은 모두 여기에 내려놓으시고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현의 코창에서 왔어요.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선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토니 모리슨인데요. 생전에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 젊은 작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녀는 어떤 답을 해줬을까요? 40살에 시작하세요. 토니 모리슨은 40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등단했는데요. 당시 그녀는 이혼을 한 상태인데다가 두 아이를 키워야 했고 또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글 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40살에 시작하세요. 그녀의 삶이 녹아있는 이 한마디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자,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희입니다.

0: 그래도 한번 물어봐도 후련하지 못해.
1: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10월 2일 금요일 순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곡은 린의 고민요 함께 하셨고요. 금요일 일부 순서 소개해드리죠. 원불교, 광주 전남교구, 영광교구, 또 제주교구의 다양한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불교 행사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차 한 잔에 여유가 필요한 오후, 여러분의 향기 나는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차 한 잔에 쿠폰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또 차 한잔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사연 주셔도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세븐의 내가 노래를 못해도, 제이리빗입니다. 특별한 바람 두 곡 이어가죠.

0: 엄벌교 광주 전날 명광 제주교구의 다양한 행사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교구안입니다. 마음공부 강좌가 12월 4일 목요일까지 수요일 오전 10시와 목요일 오후 7시 수완교당 1층 소법당에서 있으며 광주 원음합창단 연습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광주교당 2층 대법당에서 온라인 어린이법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구사무국이나 청소년교당 유도훈 교무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광교구 안내입니다. 불법연구회 규약공부가 일선 김선명 교구장을 좌장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7시에 재가교도를 대상으로 있으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출가교무 월말통신 완동모임이 교구사무국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교구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복실천 미래변화 함께 보은 제주교구 안내입니다. 제주교구 원음합창 단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임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제주교구청 대법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교구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불교 풍암교당 건축불사, 소나물련원 건축불사 천일기도와 제주국제훈련원 건축불사 안내입니다. 원불교 풍암교당 건축불사, 소나물련원 건축불사 천일기도를 하고 있으며 제주국제훈련원 건축불사가 있습니다. 불사나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풍암교당이나 소나물련원, 제주국제훈련원이나 각 교구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0: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른해지는 오후 이 시간 차 한 잔의 여유 참 좋죠. 차 한 잔 나누고 싶고 또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차 한 잔의 쿠폰 사연 참여해 주세요. 1부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메일은 100원입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진우션의 말해줘, 콜트의 시련, 오마이걸입니다. 다섯 번째 계절 이어가죠.

0: F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677번님, 추석 연휴가 엊그제인 듯한데 또 연휴네요. 다음 주말도 정신없이 쉬는 날이 있으니 좋지만 사무실에서는 표정관리 중입니다. 마음이 왠지 여유롭고 가벼운 10월이에요 하시면서, 직장인에게는 정말 10월달 여유로운 마음일 것 같아요.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이렇게 휴일을 기다리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죠. 뭔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쉬는 날이 또 더 소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3269번님, 우리 꼬맹이들과 오랜만에 캠핑 갑니다. 창고에서 먼지 쌓인 캠핑 장비들 하나둘 꺼내서 준비 중이에요. 전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하시면서, 정말 손도 많이 가고 부지런해야 캠핑

하겠더라고요. 준비하고 가서도 할 일도 많잖아요. 하지만 좋은 풍경과 날씨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윤건의 너도 그냥 날 놓아주면 돼. 카라의 허니 뉴이스트입니다. 여보세요. 함께 하시죠.

0: without you, girl? What would I be without you, girl?
1: 네, 오늘은 뒷번호 3269번님께 커피 쿠폰 전달해 드리고요. 1부 마치는 곡 포지션의 I love you 띄워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 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함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언제나 수용하시는 도구를 반드시 정돈하시고 도량을 언제나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수용하는 도구가 산란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산란한 것을 나타내며 도량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거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게으르고 거칠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지 못하나니 어찌 작은 일이라 하여 소홀히 하리요.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70품 16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지자체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소식 전해드릴게요. 연결해서 시정 소식 살펴드리고요. 나머지 시간도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도 채워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일상의 이야기들도 좋고요.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청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메일은 100원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대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완강에서 월간 완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자, OST 두 곡 이어드리죠. 드라마 바다 위의 피아노 OST 중에서 서영은의 참 잘했어요. 드라마 적도의 남자 OST 중에서 임재범의 운명의 끈 두 곡 이어가죠.

0: 행복한 오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대변인실 최성근 영상홍보팀장 연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올해 전남광주 농수산식품의 수출액이 1조 3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전남 광주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약 7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300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이 전체 수출을 견인했고 주로 음료 등 가공식품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축 임산물이 3억 4,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고 수산물은 4억 800만 달러로 6% 늘었습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농축 임산물은 46%, 수산물은 54%를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대표 수출 품목인 김이 3억 2,030만 달러로 4% 증가했습니다. 주류는 5,100만 달러로 45%를, 음료로는 2,900만 달러로 37%, 커피 조제품은 1,900만 달러로 169% 늘었습니다. 수산물 가운데 미역도 2,300만 달러로 17% 증가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농수산식품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출 특화 품목 육성과 직불금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바이어 발굴 등 수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0: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또 이 가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 할인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숙박비 할인 혜택이 담긴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가을편을 통해 가을철 체류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한 이번 행사는 비수도권 지역의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숙박업계와 관광업계의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전국 단위 숙박 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숙박 할인권은 오는 11월 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주요 온라인 여행사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당일부터 행사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 강북 지역 호텔, 콘도, 펜션 등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7만 원 이하 결제 시 2만 원, 7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요. 2박 이상 연박으로 14만 원 이상 예약하면 최대 7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여행사와 할인권 발급, 사용 방법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또 10월 9일부터 이틀간 2026 남도 컨텐츠 페어가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인가요?
1: 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2026 남도 컨텐츠 페어가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곡성 선진강 기차마을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과 기업, 창작자가 만든 우수한 콘텐츠를 시민과 함께 항유하고 남도의 다양한 문화 자원의 콘텐츠 사업 확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콘텐츠 전시 체험존,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홍보관, 체험형 프로그램, 명사 특강, 콘텐츠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전시 체험존에선 애니메이션, 캐릭터, 미디어아트, 메타버스, 가상융합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60여 개를 선보이고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의 콘텐츠 홍보관과 10개 이상의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강연과 부대 행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네. 여기서 또 국내외 다양한 판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광주 국제 판화 교류전이 개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통합특별시는 광주 현대 판화가 협회와 함께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2026 광주 국제 판화 교류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판화를 매개로 국내외 작가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예술적 시선을 공유하고 판화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시회는 광주 지역을 비롯해 전북,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대전, 대구, 제주 등 국내 9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37명과 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영국 등 해외 5개국 작가 23명 등 총 60명의 작가가 참여합니다. 작가들은 독창적인 기법과 조명미가 돋보이는 하나 작품 59점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환경에서 작업해온 작가들이 각자의 조형적 시선과 고유한 표현 기법을 선보입니다.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달라지는 다채로운 판화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0: 네,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서 광주도서관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광주도서관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독서를 넘어 전시, 작가 강연, 핸드메이드 체험 등을 결합해 시민들에게 특별한 가을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우동도서관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안도현 작가의 연어와 차, 향, 꽃 문화 시리 등 온라인 온화 전시를 상시 운영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미 반납 도서가 있는 회원 특별 사면 행사를 진행하며 10월 16일에는 이동석 작가를 초청해 방 거부와 인상파 화가들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도 진행됩니다. 산수 도서관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내 강아지에게라는 그림책 온화 전시를 진행하며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합니다. 하남 도서관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반 거우의 마지막 70일 제로 웨이스트 키친 등 다양한 전시가 열립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강주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또 무등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즐길 수 있는 마라톤 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1: 네, 동아특별시는 담양군 화성군 등과 함께 10월 10일 제5회 무등산권 지워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1,650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무등산권 지질공원에 2회 연속 유네스코 재인증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는데요. 10월 10일 오전 8시 금호 하순 스파 리조트 앞을 출발해 담양군 가상문학면 안암사거리를 지나 하순 다곡선거리에서 돌아오는 코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은 30km, 하프, 10km 등 4개 마라톤 코스와 2km 걷기 코스 등 총 5개 부문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2km 걷기 코스는 지질공원 해설사와 함께 서유리 공룡 하석지 이론을 탐방하면서 현장 해설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으며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는 체험 홍보 부스도 운영합니다. 무등산의 아름다운 절경과 함께 마라톤을 즐길 수 있는 이번 뜻깊은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네, 시정 소식 지금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변인실 최성근 영상홍보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자체 소식에 들어서 이어서 들으신 곡 박정식의 멋진 인생, 장윤정의 어부바, 김민규의 옆집까지 트롯 모아서 보내드렸고요. 지금 광주 전남 지역 FM 107.9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후는 원음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실 때는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일상의 이야기들,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시면 생방송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 메일은 100원입니다. 계속해서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주송무입니다. 너의 곁으로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연 소식 전해드리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동구와 동구문화관광재단은 다음 주죠.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5.18 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충장로 일원에서 제5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올해 버스킹 월드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층 풍성해진 놀거리인데요. 세계 거리 음악가들이 실력을 겨루는 경연 중심에서 벗어나서 음악과 거리 공연 또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즐기는 도심형 음악축제로 넓혔습니다. 특히 이 축제 기간 펼쳐지는 버스킹 프린지가 재미를 더하는데요. 재즈, 락, 포크, 클래식, EDM 등 취향 따라 골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마술과 마임, 서커스, 또 저글링 등 넌너블 공연부터 외국인 버스킹, 스트릿댄스까지 충장로 곳곳에서 이런 무대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 음악 공연을 찾아다니던 기존 버스킹 축제와 달리 거리를 걷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공연 관람이 되는 셈인데요. 여기에 먹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5.18 민주광장에는 푸드트럭이 들어서고 ACC 하늘마당에는 지역 베이커리와 카페 등이 참여하는 맛집 팝업이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공연 시간에 맞춰서 무대 앞에 있다가 자리를 뜨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며 하루를 보내는 피크닉형 음악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과 함께 또 특별한 추억 만들기에 딱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시아의 사랑의 인사 전해드릴게요.

기상 정보 살펴드리죠. 오늘 저녁 광주와 전남 지방 대체로 맑겠고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모레는 흐리다가 아침에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오후 정주희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계절적으로 안개 발생이 많은데요. 안개는 대기 중 공기가 아닌 작은 물방울 입자이기 때문에 불빛을 흡수해버립니다. 안개 등이 약간의 효과를 보기는 하지만 시야 확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개가 심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운전이 가능하다면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원칙적인 운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개 중에서도 훨씬 위험한 경우가 부분적인 안개입니다. 산악지형을 운행하다 보면 도로 구간에 짙은 안개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갑작스런 안개를 만났을 때 놀라 급제동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차를 멈출 때도 앞차와 뒷차 등 주변을 잘 살펴야 하고요. 이런 급작스런 운전이 필요 없도록 여유 있는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갓길에 주차를 한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운전자들도 나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해야 하겠습니다.

여자 교도 한 사람이 대종사께 여쭙기를 저도 전무 출신들과 같이 깨끗이 재계하옵고 기도를 올리고 싶사오나 가정에 매이어 제 자유가 없는 몸이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재계하는 것은 출가 재가가 다를 것이 없나니 그대의 마음만 깨끗이 재계하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라. 그리하면 그 정성에 따라 그만한 위력을 얻는 것이 아무 차별이 없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종교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천지 만물을 대하는 태도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보고 천지 만물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죠. 원불교에서는 천지 만물이 인간에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로 보고 천지 만물을 부처로 여기는 태도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천지 만물을 부처로 여기는 자세, 이를 원불교에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부처이니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부처님 대하듯 정성을 다하자는 것인데요. 이러한 태도로 살면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이 둘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일상생활이 곧 불공하는 것이 되고 불공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곧 일상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이 부처인 줄 알고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지으신 줄 알고 그렇게 매사 공경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살아간다면 복 짓는 일은 있어도 죄 짓는 일은 없겠죠?

0: 원불교 창작성가 조은석이 부른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를 꼽자면 천지 만물을 대하는 태도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보고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죠. 원불교에서는 천지 만물이 인간에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로 보고 모든 것을 부처님 대하듯 정성을 다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복짓는 일은 있어도 죄짓는 일은 없겠죠. 이번 한 주도 천지 만물을 귀하게 공경심을 가지고 대했는지 돌아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5: 새만금.
6: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7: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8: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유엔이 정의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문제는 노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 살기 힘든 사회가 되어간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로 노인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4%의 3배에 육박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연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 노인들이 가난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진정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사람은 다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이고 우린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은 노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집회서에는 노인의 지혜와 경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인이 보여주는 지혜와 지위 높은 사람이 주는 뜻깊은 충고는 지극히 훌륭한 것이다. 풍부한 경험은 노인의 명예이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참된 자랑이다.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노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루 해가 저물었어도 오히려 노을이 아름답고 한 해가 곧 저물려 해도 오히려 귤향기가 더욱 꽃답다. 한 생애의 말로인 만년은 군자로서 마땅히 다시 백배로 정신을 가다듬을 때이다. 불교 경전 자경문에는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그것은 세월을 재촉하는 것이다. 달이 뜨고 지는 것, 그것은 우리를 늙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명예욕과 탐욕, 그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고통과 번민, 영화와 출세, 그것은 저녁 무렵의 연기와 같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종경 변이품에는 모든 부모를 내 부모처럼 여기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여쭙기를 자력 없는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하라고 하셨사온데 그것이 어찌 부모 보은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생의 이치로서 미루어 보면 과거 미래 수천만 겁을 통하여 정하였던 부모와 정할 부모가 실로 한이 없고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많은 부모의 은혜를 어찌 현생 부모 한두 분에게만 보은함으로써 다하였다고 하리요. 그러므로 현생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이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타인 부모의 보호법을 쓰면 이는 삼세 일체 부모의 큰 보은이 되나니라. 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됩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갖춘 노인, 참 아름답고 멋지지 않나요? 오늘은 10월 2일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노인들을 존중하는 사회, 노인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음 공부 막으로 안정현의 연주곡 노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나이 70을 이르는 한자어로 당나라의 시인이었던 두보의 시 곡강에서 인생 70 고래희라는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70세까지 사는 것이 드문 일이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과거에는 70세까지 장수하는 것이 매우 드물고 경이로운 일이었기에 이것을 맞이한 어르신을 위해 온 마을과 집안이 대대적인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고희, 2번 환갑. 1번 고희, 2번 환갑입니다. 네, 그 당시 500년대, 600년대죠. 당나라의 시인이었던 두보의 시 곡강에 나온 구절, 인생 70 고래희라는 구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70세까지 사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라는, 네, 그런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까지. 이러한 종교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다양한 지혜가 있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 은혜로운 종교계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불교 소식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안정에서 도약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두 번째 임기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오후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봉행된 제38대 총무원장 취임 법회에서 총무원장 소임을 다시 맡으며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을 먼저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37대에 이어 조계종의 향후 4년을 이끌게 된 진우 스님은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시대, 조계종이 그 길을 앞장서서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선명상을 국민의 마음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웃 종교 등에도 동참을 제안했습니다. 또 자비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며 수행자가 존경받는 승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교 문화유산을 지키고 세계와 나누겠다는 의지도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제 한국 불교는 산문 안에 머무는 불교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불교,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불교, 어려운 이웃의 손을 먼저 잡는 불교,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문명의 길을 제시하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부터 낮은 자리에서 듣고 그러나 해야 할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며 부처님의 깨달음을 세상 속으로 펼쳐 국민의 마음에는 평안을, 우리 사회에는 화합을, 온 세계에는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조계사 원로회의, 중앙종회 의장,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이웃종교 대표, 정관계 인사 등 약 5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주한 네팔 대사관에 10만 달러를 전하고 약자들과 연대하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새로운 임기 4년이 시작됐군요. 산문 안에 머무는 불교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불교,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불교, 어려운 이웃의 손을 먼저 잡는 불교,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문명의 길을 제시하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취임 법문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우리 모든 종교가 그래야 되겠죠. 다 같이 손을 잡고 그 역할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입니다. 연꽃처럼.

네, 다음은 개신교 소식입니다.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는 다니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개신교 비영리 연구기관인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은 교회 출석자 수는 감소하는데 개신교인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용근 대표에 따르면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조사에서 개신교인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16%를 저점으로 지난해엔 18%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가 담임 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예배 참석자들의 숫자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94% 수준으로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 대표는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서 교회와는 왜 거리를 두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을 떠나보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가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목사와 신자 3,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현재 교회 문화의 문제점과 시대적 변화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분이 주어지면 맡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53.7%로 맡고 싶다는 응답 38%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직분이 없어도 충분히 신앙생활과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직분 기피 현상은 30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목회자 73.8%와 성도 63.6%가 과거에 비해 성도들 간의 관계가 느슨해졌다고 인식했으며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과도하게 얽히지 않는 느슨한 관계를 선호한다는 응답률도 목회자와 성도 모두 70%가량이었습니다. 다니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현상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교회 출석 신자의 73%가 교회 외부의 설교를 듣고 있으며 62%는 신앙 강의나 성경 공부를 위해 외부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역시 목회자와 신자 모두에게서 증가했습니다. 네, 아마 이러한 흐름은 뭐 개신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공통된 현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사람 간의 연결성과 유대감이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과거 끈끈한 정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갔는데 종교 안에서도 느슨한 관계를 선호하고 또 어떤 책임을 맡는 것에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 종교인들이 서로 간의 정을 나누는 모습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자, 이번엔 개신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명식과 송미애가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행복 있으니.

네, 다음은 여러 종교인들이 함께한 소식입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이 함께 상처를 넘어 다시 연결되다 생명과 평화의 다리를 놓다라는 주제로 2026 DMZ 순례에 나섰습니다. 순례는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고성에서 임진각 410km를 잇는 구간으로 이번이 세 번째 순례입니다. 5대 종단 종교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발 전쟁으로 인해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더욱 실감하는 요즘이라면서 동맹과 파견, 북한과의 관계, 종전선언 등 주요한 이슈들이 첨예화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경계와 분열의 벽이 높아져가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종교인들의 기도하는 발걸음이 경계의 벽을 허물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신뢰의 다리를 어떻게 놓아가는지 배우고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순례는 어제 고성에서 출발해 22일 임진각에서 끝나며 23일 같은 자리에서 DMZ 순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회향합니다. 네, 어제 소개를 해드렸죠. 5대 종단 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네, 22일간 410km를 걷는 순례에 나섰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조인입니다. 평화의 나라로.

네, 다음은 제주도에서 전해온 종교화합 소식입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음악으로 종교의 경계를 허물고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펼쳐집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제주시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제12회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를 엽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4대 종교가 한자리에 모여 음악을 매개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존과 화합의 메시지를 도민들과 나눕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로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합니다. 약 90분 동안 이어지는 공연에는 각 종교를 대표하는 음악팀이 차례로 무대에 오릅니다. 천주교 청년밴드 렌즈를 시작으로 불교 우담바라 어린이 합창단, 기독교 제주 소나이 합창단, 원불교 원음 합창단이 각기 다른 색깔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종교의 벽을 넘어선 특별 무대도 마련됩니다. 불교 수안스님과 천주교 신부들이 함께 결성한 8인조 밴드 블랙셔츠가 축하 공연에 나서며 공연 마지막에는 4개 종교 연합합창단이 함께 노래하며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공연 중간에는 생명 존중의 의미를 담은 브릿지 무대도 진행됩니다. 태권도의 절제된 동작에 클래식 음악을 접목해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표현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공연에 앞서 오후 3시부터 각 종교의 문화를 소개하는 홍보 체험 부스를 비롯해 생명 존중 캠페인과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마음 건강 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염주와 소원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 관계자는 서로 다른 종교와 세대가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생명의 소중함과 일상 속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마침 다음 주 월요일이 개천절의 대체 공휴일이죠. 제주도를 찾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월요일 오후 6시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제주도 4대 종단이 함께 되는 이 음악회 자리 여러분 함께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불교 창작성가입니다. 성하가 부른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큰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고희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나이 70을 이르는 말인 고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희는 당나라 시인이었던 두보의 시 곡강에서 인생 70 고래희라는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70세까지 사는 일은 드문 일이다 라는 뜻인데요. 과거에는 70세까지 사는 것이 매우 드물고 경이로운 일이었기에 고희를 맞이한 어르신을 위해 온 마을과 집안이 대대적인 잔치를 벌였습니다. 나이 70을 이르는 한자어로 종심이란 말도 있는데요. 유교경전 논어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나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뜻의 최고 경지의 원숙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나이 77세를 이르는 말로 희수가 있는데요. 기쁠 희자를 써서 77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매우 기쁘고 축하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나이 80세를 이르는 말로 산수가 있는데요. 우산산자를 써서 부모님의 그늘이 우산처럼 자손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81세는 망구라고 하는데요. 망구는 90세를 바라본다는 뜻이고 88세를 미수라고 합니다. 쌀밑자를 써서 벼를 심어 쌀을 수확하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88번이 들어가는 정성처럼 88년이라는 세월을 정성스럽고 고귀하게 살아왔음을 축하하는 말입니다. 90세는 졸수라고 하는데요. 마칠 졸자를 써서 졸자를 나눠보면 9와 10이 됩니다. 90세에 도달했음을 뜻하며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어서고 평온한 완성에 이르렀음을 상징합니다. 91세는 망백이라고 해서 100세를 바라본다라는 뜻이고요. 99세는 백수라고 합니다. 100백자에서 숫자 1을 빼면 흰백자가 되는데 즉 100에서 1을 뺀 숫자가 99가 되는 데에서 착안한 위트 있는 명칭입니다. 100세를 한 해 앞둔 99세의 장수를 축하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꿈 같은 장수의 나이죠. 100세는 상수라고 합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수명을 뜻합니다. 예로부터 100세를 넘긴 장수는 인간의 힘을 넘어 하늘이 내린 신성한 복으로 여겼죠. 네, 오늘은 70세 고희를 비롯해서 나이를 이르는 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10월 2일 노인의 날이라서 노인에 대한 명언들도 전해드리고 나이가 차면서 참 경이롭고 축하할 일인 것이 그만큼 경험과 지혜가 쌓임을 알기에 이러한 명칭들도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정말 큰 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이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또 살다 보면 힘든 일,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잘 관리를 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자, 뒷번호 1706 쓰시는 분 정답은 1번입니다. 저희 큰언니도 고희 연애를 했습니다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9268 쓰시는 분 정답은 1번 고희입니다 하셨고요. 4752 쓰시는 분 오늘을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네요.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덕분에 저녁 준비하면서 힘들지 않아 정답도 보내봅니다. 정답은 고희일 것 같아요 하셨어요. 예, 저희 방송을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평일 저녁 6시에서 7시 여러 종교인들과 함께하고 열린 마음으로 또 종교인들의 어떤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보고 또 함께 화합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지 또 지혜와 마음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뒷번호 7897 쓰시는 분 정답은 2번입니다. 어느덧 세월은 빠르게 흘러왔네요 하셨어요. 0890 쓰시는 분 정답은 1번 고희입니다. 불교 노래와 함께 퇴근이라니 너무나 아름답네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탐님, 출퇴근 시간에 원음 방송과 함께라 행복합니다. 저도 올해 70이라 고희라는 단어가 와닿네요. 원음 방송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올해 고희를 마셨군요.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70세까지 정말 무탈하게 건강하게만 살아도, 물론 70도 엄청 지금 뭐 젊고 예 건강한 나이죠. 요즘 우리 또 70세 뭐 어르신들 보면 아주 정정하십니다. 예, 거뜬하게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인생은 지금부터다라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새 마음으로 사시면 100세까지 거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탐님 올해 70 되신 거 축하드리고, 네, 100세 더 이렇게 예, 나가기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람님, 항상 긍정의 에너지를 주시는 둥둥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문자 고맙고요. 선정혜님, 사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기 어렵고 힘들겠지요 하면서, 오늘 노인의 날이군요. 저도 30년 전만 해도 지금이 나이면 노인축에 낄 나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어서 노인축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저께 저희 동네 어르신이 장보고 오셨는지 무겁게 들고 가는 걸 보고 제가 들어주었습니다. 보내주셨네요. 아마 우리 선정희님도 그 환갑이 지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환갑은 예, 청춘 우리 노인분들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정말 청춘이죠. 우리 선정희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예, 70세, 80세 예, 건강하게 우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애청해 주시면서 앞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김광석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에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가 AI, 반도체, 에너지로 더 강해집니다.
2: 전학과 특화교육 과정으로 AI 시대 전문인재 양성, 압도적 취업률과 풍성한 장학금,
1: 해외연수를 비롯한 140여 개 비교과로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2: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0: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3: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마산교당 곽대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께선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이고요. 더불어서 10월은 경로의 달이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이유는요, 그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손꼽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밤낮 없이 일터에 나가고 또 자식들 키우면서 정말 청춘을 모두 바치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이금입니다. 재건 데이트.

0: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5: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4: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5: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4: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6: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7: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10월 2일 노인의 날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요? 노인의 날은 지난 1997년에 정식으로 이 법정 기념일이 되었네요. 경로 효친 의식을 높이고요. 또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정된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런 기념일이 선뜻 우리의 실생활에는 그닥 와닿지 않는다는 거. 네. 게다가 어제 또 뉴스에도 나왔듯이 우리나라의 고령층의 절반은 가족뿐 아니라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함께 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인식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회적으로 숙제가 많이 남은 그런 느낌입니다. 모쪼록 이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 물론 좋지만요. 그에 앞서서 부모 부양처럼 이 고령층을 위한 더욱 확실하고 또 안정적인 그런 정책들도 하루빨리 만들어지고 더 많이 개발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은 주인공이네요. 오늘은 더욱더 특별하고 즐거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들고요. 또 3부 4부 음악다방 은다방이 어제 성황리에 영업을 마쳤고요. 오늘도 문은 엽니다. 오늘도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 음악다방 은다방을 하는 그런 요일,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신청곡의 연도 범위를 저희가 조금 넓혀가지고 그동안 전해드리지 못했던 80년대 중반 이 정도까지 음악들도 저희가 여러분들 신청곡을 다 받아서 들려드릴 거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듣지 못했던 노래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다방 은다방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 9 7 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가을의 그리움과 낭만과 추억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니 브라더스의 노래 한 곡 이어집니다. 선인장 가족.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소폭 둔화해 다시 2%대로 내려왔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0.43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9% 상승했고요. 이는 8월에 3.1%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이 1년 전보다 4.2% 올라 물가를 1.38%포인트 끌어올렸고요. 가공식품은 2.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낮아졌지만 전달의 일시적 기저효과가 소멸된 점을 고려하면 물가 오름세는 다소 확대됐다면서 10월 물가가 지난달보다 높은 3%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2026 한글주간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6일부터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고 8일에는 K-POP 공연 등을 포함한 전야제와 함께 한글 문화산업전과 미디어 파사드 영상도 선보입니다. 또 전국 22개 국어문화원에서도 한글문화체험과 공모전, 독후감상문 대회 등 시민참여 행사가 준비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우진과 이우석 그리고 김재덕 선수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남자 양궁 대표팀이 오늘 열린 양궁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를 세트 점수 5대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또 한국 요트계의 전설인 하지민 선수도 요트 남자 딩기 결승 레이스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아시아 정상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우리나라는 금메달 33개, 은메달 35개, 그리고 동메달 56개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말과 휴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을볕이 따갑기는 하지만 낮 동안에는 날이 많이 서늘해졌죠. 내일도 오늘만큼 기온이 낮겠고 개천절 연휴에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전주 9도, 부산은 1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4도, 대구는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월요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도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가을 분위기가 좀 묻어나죠, 여러분들? 아, 노래에서 가을가을합니다. 유주용의 피노키오의 편지, 그리고 권혜경의 사랑이 가기 전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 저녁. 오늘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금치홍 기사님이 우리들의 동백 오빠였게 간청드려봅니다. 제가 제목도 모르고 가수도 몰라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인생 모든 것 후회하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 꼭 들어보고 싶은데 하시면서 청해봅니다.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방송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 인생 모든 것 후회하지 않아요로 시작되는 노래 예가요 중에 어떤 노래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네, 안테나를 한번 이렇게 촥, 네, 서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저희도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금치영 기사님. 대구 북구 서화정님께서, 아, 선선한 불금에 가족들과 저녁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식사하셨나요? 대구 북구에서 서화정님이, 예, 저는 콩나물 해장국 뜨끈하게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속이 든든합니다. 네. 부산 은하수님. 노인의 날이라고 했죠. 하지만 양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네요. 그러나 아인이 있어서 우리나라 또 얘기 다 듣고 있으니까 참 좋아요 하시면서, 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가족이고 친구들이니까요. 아인에서 외로움은 툭툭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남진의 철새 청해 주셨네요. 같이 듣겠습니다.

남진의 철새 함께 했습니다. 이제 자기들 고향으로 떠나야 될 철새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즌이 됐지요. 저희는 1부를 이제 보내드리고 2부로 또 맞아야 되겠습니다. 은방울자매의 쌍고동 우는 항구 말고노스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말고노스님이 네, 10월에 되자 가을의 바람이 차가워졌다고 해주셨어요. 건강 조심하라고 덧붙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주 만물이 비로소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로소 없고 끝이 없는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4: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5: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4: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5: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4: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6: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정성스럽게 친필로 꼭꼭 눌러 써주신 편지 한 통이 들려져 있어요. 우리 부천시 원미구에 살고 계시는 박종윤 애청자께서 편지 주셨고요. 그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청곡 중에서 한 곡이 바로 지금 들으신 심현옥의 아내의 노래입니다. 우리 박종윤님이 저와 또 우리 방송국에게 어떤 글을 쓰셨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진행자님께 원음방송 애청자 박종윤입니다. 저는 현재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살고 있지요. 내가 쓰는 작은 방에는 수년 전 구입한 라디오가 있어서 원음방송 채널을 고정시켜놓고 매일 애청하고 있답니다. 특히 저녁 7시에서 9시까지의 아름다운 인생의 프로그램 방송의 옛 가요 및 흘러간 옛 노래를 즐겨 듣고 아는 노래는 혼자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고 또 옛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때로는 원음방송에서 나오는 독경도 들으면서 마음의 수양도 하지요.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진행자의 재치 있는

2026년 9월 박종윤 드림. 네, 지난달 말에 보내주신 박종윤님의 정성어린 편지 소개했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이렇게 또 가을날 여러분의 보내주신 애청자 여러분의 편지를 받아보니까 더 좋고요. 오늘 저 신청곡을 많이 주셨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심현옥의 아내의 노래 한 곡 전해드렸고요. 우리 박종윤님, 네, 앞으로는 이제 문자로도 또 찾아주셔서 네, 같이 참여도 해주시고 또 시간 날 때 편지도 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지도 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참에 그럼 저 주소 좀 알려드리고 예, 넘어갈게요. 자, 편지나 엽서로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라디오국 아름다운 인생 담당자 앞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편지 기다릴게요. 자,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리고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청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1부 첫 시작하자마자 오늘 3부 4부 은다방 오픈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선곡 범위를 조금만 넓히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성원을 해주시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80년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신청곡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80년대 가요가 아인에서 듣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우리 대구에서 평강공주님도 네, 신청곡 가득 주시면서 사연 주셨고요. 상두동 애청자 조남주님도 동원님과 대화할 수 있는 날과 할 수 없는 날의 차이를 아인 가족들은 모두 느끼실 겁니다. 신청곡 주시면서 특종입니다. 범위를 선곡 범위를 넓히신다니 기대감 충만합니다. 두근두근대는 내 심장이요 하시면서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어떡하죠? 저 만석돼가지고 합석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청곡은 제가 욕심이 좀 많잖아요.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생방송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부산의 들꽃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화자의 활춘몽 청해 주셨고요. 진주에서 구아바님이 내일부터 진주 유등축제가 시작된대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많이들 가서 네, 관람하시고 관광하셨으면 좋겠네요. 진주가 낳은 명가수 남인수의 노래 한 곡 청해 봅니다. 구아바님 애수의 소야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성숙한 척신 연인의 뻔인 것 이름조차

호강도 시들하고 사랑도 시들해지 한떨이 짓밟 피운 나가신세 마음마저 썩는 것이

이 오래된 도자기나 뭐 골동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세월이 묻어나잖아요. 옛 세월이. 지금 들으신 남인수의 애수의 소야곡도 아주 예전에 발표된 음원에서 음반에서 소리를 들려드리니까 정말 음질은 좋지 않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여러분 추억이 있고 또 멋들어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뒷번호 0184 쓰시는 청취자께서 안녕하세요. 일교차가 심하네요. 첫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그리고 300번째도 건강.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건강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예. 요즘 독감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대구에서 주순이님께서 오셨습니다.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고 좋은지. 바뀌어가는 계절이 자연이 계절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바람에 살랑거리는 코스모스가 참 예쁜 가을이네요. 좋은 계절에 주는 좋은 기운으로 아인에서 짧지만 저만의 달콤한 휴식시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주말 연휴도 잘 보내시기를 바래요.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록 기사님, 네. 어제는 저희가 성공 못해드렸는데 오늘은 화이팅 하시라고 보내주신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호가 불러줍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벌써부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쌀쌀한 기온이 감도네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북동의 배용준님, 도미의 신라의 북소리 저희가 음원이 없습니다. 배용준님 어떡할까요? 네, 다른 노래 청해 주시고요. 단감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려서 제법 맛이 들어가네요. 예, 사진과 함께 전주 현동수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부 음악다방 은다방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계절에 어울리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은 과연 어떻게 주렁주렁 열렸을까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은요, 저는 항상 신나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예.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는 음악 청해 주신 부산에 살고 계신 천일홍님, 김상희의 즐거운 아리랑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로 2부 마무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해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반갑습니다. 지금은 병석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나의 반쪽 최말도 씨께 빠른 큐를 빌면서 같이 듣고 싶습니다. 박영진의 한 백년 청해 주셨습니다. 동대구의 정예린님 노래 가사에 나오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만을 사랑해요 한 백년 살다 갑시다. 노래 가사처럼 예린님 우리 반쪽 부군 최말도님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네 그렇게 해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병석에서 네, 쾌유하시기를 저희도 응원할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같이 모아서 드립니다. 정엘리님 화이팅 하십시오. 박영진의 한백년 들으셨고요. 우리 김동식님도 박영진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풍년고향을 청해 주셨어요.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오늘도 참여합니다. 와주셨는데 우리 3부 시작하자마자 예, 음악다방 문 열자마자 합석입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첫 곡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3부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꾸며지는 리퀘스트 뮤직입니다. 인천 테이블의 왕 애청자님 사연 하나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다방 시작하지요. 오늘 한낮엔 맑디맑은 가을 햇살이 온 누리에 가득한 그야말로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습니다. 한가로위 숲공원에서 이 가을의 멋진 정취를 만끽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정겨운 하루였지요. 모두 모두 짧은 가을 알차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보내시기를 바래요 해주시면서 가을을 담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얼른 얼른 오세요. 네, 음악다방 은다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3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 3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식품 유용.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꾸러기 영감입니다. 어제 방송 중에 3858님께서 헌병으로 군 복무하셨다면서 박일남의 희야를 신청해 주셨잖아요. 아, 그 노래 저도 잘 들었답니다. 저도요, 헌병으로 18년간 근무했어요. 네, 군대는 친정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방송을 통해서 함께함이 무척 반갑습니다. 네, 3858님. 지다연의 동반자를 함께 듣게 해주세요. 일산 테이블에 우리 꾸러기 영감님, 어우, 헌병 근무하셨어요. 파이버라고 그러나요? 철모라고 그러나요? 그걸 눈썹 밑에까지 쫙 눌러 써가지고 헌병하면 그게 약간 좀 트레이드마크잖아요. 뭔가 눈빛을 네, 보이지 않게 하면서 그 약간 위압감을 주는 네, 멋지시네요. 네, 꾸러기 영감님.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 들으면 다들 예전에 소시적에 내가 말이야 이렇게 자랑해도 될 만큼 다들 전적이 화려하십니다. 네. 금요일 생방이 되면 선물을 하나름 받고 안고 있는 것만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한편은 또 미안하기도 하고요. 네, 금청 기사님. 아유, 제가 시간이 되고 네, 일정이 없으면 금요일날 당연히 생방 해야죠. 여러분 만나 뵙는 거 저도 즐겁습니다.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즐겁고 재밌고 좋아요. 네. 누가 시켜서 하는 거겠습니까?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도 예. 누가 공부하라 그래서 합니까? 자기가 좋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네, 그래도 다 공부하고 하잖아요. 네. 그 금채영 기사님이 아까 질문해 주신 그 노래는 가사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네, 우리 집단 지성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질문 드렸는데도 네, 답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떡하죠? 금채영 기사님 저희가 한번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좀 들을까요? 아, 전주 테이블의 현동수님 아까 태원의 가을의 연인 청해 주셨고요. 대구 테이블의 남준호님 오셨어요. 오늘 무작정 걷고 싶다고 오셨어요. 정원의 무작정 걷고 싶어 듣고 싶습니다. 가을 저녁 무작정 걷고 싶은 마음에 이 노래를 신청하신대요.

함께하고 계신 이 시간은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예가요 프로그램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은 3부 추억의 음악다방 은다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구 테이블의 서화정님 그리고 상도동 테이블의 조남준님 각각 신청해 주셨어요. 정종숙의 새끼손가락 그리고 이수미의 내 곁에 있어주

계절에 참 잘 맞는 노래네요. 전주 현동수님 그리고 대구 테이블의 허웅님 항상 들어도 듣기 좋은 옛날 노래가 참 좋아요.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3부가 마무리가 되네요. 신대방동 테이블의 최무영님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고은봉의 선창이 3부 마무리 곡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4: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2: 새만금.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8: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숙의 성류 계절이 듣고 싶어서 경주에서 문자 보냅니다. 가을 노래가 좋네요. 김종철님 경주에서 청해 주셨습니다. 정은숙의 성류의 계절, 아름다운 인생 4부 첫 곡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가을 노래가 좋네요. 가을이란 계절이 좋아요. 가을이란 계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좋습니다. 우리 부산 테이블의 이상근님, 네, 가을을 지금 가슴으로 맞아주고 계십니다. 더웠다가 추워지면 이것은 세월이 가는 것이겠지요. 가는 세월이 힘들지만 고비마다 아름다움이 있으니 그래도 살아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아인도 같이 있으니까요. 이 세상은 아직도 징글징글하도록 살만합니다. 앞으로는 재미있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수고하세요. 이상근님의 가을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직 살만해요. 즐겁습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건 즐겁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예. 징글징글하게 안 갈 때도 있잖아요. 그건 재미없는 거죠. 예. 사당동 테이블의 박창규님께서 예, 사연 주셨습니다. 가을은 마음을 쉬게 하는 계절인가 봅니다. 따뜻한 차 한잔하면서 원음방송 아름다운 인생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근무 중입니다. 잠깐의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윤일로의 추억의 영도다리를 청해 주셨어요. 두 곡 들려드릴 건데요. 대구 테이블의 허웅님의 신청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백야성의 울고 싶은 인생선, 그리고 윤일로의 추억의 영도다리입니다.

0: 인도의 초로이 나를 울리네.
1: 선선한 금요일 밤입니다. 은은한 은다방에 조금은 늦지만 입장합니다. 손자가 오후 늦게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면서 찾아왔어요. 할머니 표 알록달록 볶음밥을 맛있게 먹고 조금 전에 빠이빠이 하고 보냈습니다. 좋은 노래로 번님들과 행복한 시간 함께합니다. 부산 테이블의 구경옥님, 참 손주가 머슬하네요. 이렇게 그냥 불쑥 찾아온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얼마나 예쁠까요. 좋은 시간 되셨겠네요. 전북 익산 테이블의 박영꽃님께서 네, 박지연의 무주구천동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가 어제 그제 방송이 됐거든요. 다음 주쯤에 한번 더 청해 주시면 네, 선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산 테이블의 민호님도 일찍 자리해서 지금도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대구 남준호님께서 아까 우리 금치원 기사님이 내 인생 모든 것 후회하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인데 가수도 모르고 제목도 모른다고 그 얘기를 듣고 혹시 배호 노래가 아닐까요 하시면서 이 노래는 배호의 안녕 같은데요 해주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배호의 안녕은 아니고요. 배호의 노래 중에서 또 후회하지 않아요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안녕이에요? 네. 아니랍니다. 네, 단호하게 아니라고. 네, 아무튼 이 노래는 아니고 저희도 예, 이 노래 제목이 뭔지 가수가 누군지 예, 지금은 알 수가 없고요. 한번 찾아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금치원 기사님께서 그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을 그 후에 또 청해 주셨거든요. 아까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80년대 초중반 노래도 조금 네,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두 곡의 노래 84년도에 발표된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이 노래는 대구에서 주순이님이 청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83년도 발표곡입니다.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금치원 기사님의 신청곡 같이 듣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성현동 테이블에 김영부님 사랑의 미로 잘 들으셨대요. 저의 애창곡입니다. 해주셨네요. 예. 대구 테이블의 주순이님도 사람은 누구나 이별이 다 있지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해주셨고요. 또 안산 테이블의 한아름님 오셨습니다. 네, 바쁘셨군요.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매호동 가로수님도 아침 7시 퇴근하고서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알바했어요. 잠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하시면서 찾아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임시 공휴일이지만 저는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잊지 마시고 월요일 날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번호 0184님의 신청곡입니다. 박인희의 끝이 없는 길.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부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항상 앞으로는 형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허망한 세상을 보리라 하셨으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진실하고 실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고 신심 있고 공심이 있어야 세상에 쓰이게 되며 덕이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라야 큰 사업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0장 법문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불만과 원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물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조차 자신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늘 의심하며 불안 속에서 일상을 이어가죠. 반대로 누구를 만나든 밝은 기운을 전하고 주변에 은혜를 나누며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정적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삶과 안정적인 삶을 갈라놓는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임주연의 사랑은 하늘처럼 듣고 왔습니다. 운전하는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상대보다 먼저 가려고 위험하게 끼어들거나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사람은 사고와 다툼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법규를 준수하며 양보를 실천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안전은 물론이고 주위의 안전까지 함께 지켜내죠.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1장 법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대인일수록 은혜를 발견하여 안전한 생활을 하고 소인일수록 원한을 발견하여 불안한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보하려는 마음으로 운전석에 앉는 사람은 주행하는 내내 평정심을 유지하며 안전을 지키지만 작은 일에도 분노하며 정해진 질서를 어기는 사람은 매 순간 불안과 위험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 속 불안과 괴로움을 거두고 안락과 평온을 얻기 위해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마음 공부를 이어가야 할까요?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88장 이 병이 어디서 왔나, 성가 108장 인께서 내 마음, 성가 71장 온천지 일체 만물.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박한 한 끼 식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곡식을 키워낸 천지의 은혜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을 주신 부모의 은혜, 재료를 가꾸고 전해준 동포의 은혜와 평온하게 식사할 여건을 만들어준 법률의 은혜가 합쳐져 따뜻한 밥상이 차려집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이렇게 은혜를 찾아내고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보은의 기운이 되돌아와 언제나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은을 일삼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거두지 못해 자신이 뿌린 원망의 업이 되돌아오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발견할 때 삶이 안전해지고 원한을 찾을 때 삶이 불안해지는 분명한 이치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올게요. 조은송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박재환의 영원한 좋은 인연으로, 이용환의 일원상과 생활,

대산종사님께서는 대인일수록 은혜를 발견하여 안전한 생활을 하고 소인일수록 원한을 발견하여 불안한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어떤 상황에서든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은 감사와 보은의 행동을 쌓아가고 진리의 이치에 따라 삶을 평안하게 유지합니다. 반면 매사에 원한을 찾아내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과 배은의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그 불쾌한 기운과 악업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와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일상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주변까지 안정적으로 만드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의 어머니 끝곡으로 성하의 결실과 결복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천지운에 이어서 이제 부모운에 대한 얘기인데, 부모에게는 여섯 가지의 그 의미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네, 드립니다. 두 번째는 네, 인본 제 부모라. 사람의 근본 결국 네, 부모에게 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주로 이야기한다고 봐야죠. 무슨 그 영적인 어떤 그 마음이나 성품까지도 부모에게 이제 받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을 받을 때 부모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바람이 날리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닌 오직 부모라는 그 몸을 통해서 내 육신을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근본이 결국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시불제사부하라.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들고 그 제도 안에서 우리도 스승님과 같은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수행이라고 이제 내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할 때, 외면적으로 볼 때 그럼 과연 부처님을 어떻게 모실 거냐. 가정에 부모를 모셔라. 그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내 부모를 잘 모시면 그게 부처님을 모시는 길이 된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 불경인 대입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만일에 부처가 없으면 부모를 잘 섬길지니 부모를 섬기면 곧 이것이 부처를 섬김이라고 하였다. 그래, 세양물, 세상에 만일에 부처가 없다. 선사부모해라. 부모를 잘 섬겨라. 내 부모를 잘 섬겨라. 사부모 즉시 사불자라.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잘 모시는 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놓으시기 때문에 그 이제 부처의 자비 또는 어떤 사랑, 은혜 이러한 면이나 부모의 사랑, 자비, 뭐 은혜 이런 면이 이제 같다고 이제 봐야죠. 동급이라 봐야죠. 물론 그 내면적인 그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랄까, 성품을 회복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부모와 부처님과는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은, 현상적으로 부처님이 중생을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동급이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도 다름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그 자비에서 결국은 예, 부모님의 그 지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아닌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예, 발고열악의 자비라고 할 수 있다. 발고열악입니다. 괴로움을 뽑아. 싹 뽑아내. 이것이 뭐냐 그러면 자비입니다. 피예요. 저 중생이 지금 지옥에 막 들어가고 있는데 천도 인도를 떠나서 수라 악의 축생 지옥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데 부처님께서 보시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어떤 수단이라도 다 동원해서 괴롭한 데는 실로 들어가신다. 또 열악이란 말은 즐거움을 준다. 이제 더불어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딴 게 없이 다 준다. 이것이 뭐냐? 그 자예요. 그래서 발고할 비요 열악할 자 그런. 그 자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가 그냥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룬 뒤에 베풀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자고. 가령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자기의 본성 불성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뭐 남에게 조금 시혜를 좀 했다, 뭘 베풀었다, 그걸 자비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지. 우주 진리를 또는 법신불 이론의 진리를 확연하게 깨달은 성자로서 육군 동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비라고. 그래서 우리의 은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개념이 있어서 은은 이건 어디까지나 근본적인 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이 베풀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해가 베풀어진다. 해가 베풀어진다. 은은 법심을 이룬 자가 진리 그대로이기 때문에 당처이기 때문에 그 운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게 해다 그게.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어떤 사랑이나 또는 뭐 어떤 인이나 또는 뭐 자비 이것과는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즉 일원 그리고 일원즉 은 이렇게 돼 있다. 은의 그 자리는. 그래서 천지은 동포은 법률은 그 시어 조항에 부모는 이렇게 베풀고 동포는 이렇게 베풀고 법률은 이렇게 베풀고 또 천지는 이렇게 베풀고 하는 그러한 시어 조항은 해다예요. 해다. 은이 바탕이 돼서 나타난 해다. 그래서 결국 자비나 사랑이나 인이나 이것은 하나의 해의 방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봐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은의 근원자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은즉 일원이고 일원즉 은의 동등한 자리, 이체와 동등한 자리 이렇게 이제 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발고열악의 의미도 이제 자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 이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던 이제 큰 사랑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비슷한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민자건 하면 공자님 10대 제자의 이제 한 분인데 대단히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민자건대로 예, 아버지가 예, 말을 몰고 이제 어디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말에 타고 이제 민자건이 이제 말고삐를 잡고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다. 그때 겨울인데 가는 것 보니까 벌벌 떨어. 옷도 이제 두텁게 입었는데 보통으로 입었는데 뜬다고 말이죠. 자가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그 목적지 도달해서 내려와서 너 왜 떨었냐? 아, 괜찮다. 추위에 이렇게 견딜만하다고. 그럼 이상하다 그러지. 옷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 솜이 논 것 같아. 그 이상하다 싶어갖고 옷걸음을 한번 이렇게 짜게 봤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갈대 털이 들어있어. 아, 갈대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알았지. 아, 이것은 예, 어머니가 해준 거다 했는데 어머니는 계모였어요. 계모. 이제 그것을 갈대로 솜처럼 놔서 입힌 그 옷을

0: 이분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떨 수밖에 없죠, 추위에. 그래서 아버지가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 보고 빨리 가자. 집에 가서 부인을 이제 불러놓고 따지는 겁니다. 데리고 온 자식이 이제 다시 말하면 민자건의 동생이 하나 있고 이제 그 계모가 데리고 온 자식 둘입니다. 이게 내신 편이죠. 당나가라. 내가 당신들 데려온 것은 자식들 좀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따라서 계모가 데려온 자식들의 옷을 보니까 솜이 두툼하게 나 있네. 화가 안 나왔어요 누가? 당장 조치를. 그러니까 민자건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아버지의 옷소매를 잡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제의 일자 아니오. 어머니가 계시면 한 자식만 추워. 자기만 춥다. 그 민작은 자기만 춥다. 모고의 삼자 아니라. 만일 어머니가 가버리면 우선 내 동생도 춥고 둘 데리고 온 그 자식도 춥고 삼자가 춥다. 그래서 절대 어머니 가시도록 만든다고 애걸복걸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거기서 회개를 한 거라. 뉘우친 거라. 참회를 한 거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자식을 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차별을 해서 내 자식은 따뜻하게 솜으로 옷을 해입히고 저 자식은 갈대로 솜처럼 놔서 희뻐뚱고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차별했다. 이제 그게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차별을 한 뒤에 자기가 낳은 자식은 둘째 치고 그 본부인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잘 되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다 이런 것들이 이게 발고열악이나 이게 자비나 사랑이 아니면 될들 않죠. 그리고 민자건같이 그 거진 효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다섯 번째는 일부제 용십이라. 즉 한 부모는 열 자식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포용해서 다 기르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자식이 많으면 행복일 수도 있지만 자칫 불쌍이 될 수도 있다. 상사롭지 못한 얘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하여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기가 어렵지만 한 부모는 열 자식을 포용하고 감싸며 거느려서 기를 수가 있다. 지금 핵가족 시대라고 그러죠. 뭐 혼밥이니 혼술이니 이제 그런 얘기들이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일을 해야 하니까 언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길을 시간이 어디 갔냐. 그래 옳은 얘기인가도 모릅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한 분은 열 자식을 다 키웠지만 한 자식은 열 자식은 한 부모를 공양하기 어렵더라. 아, 제가 해봐도 그래요. 부모제 애양이라. 부모는 사랑으로 깃는 데 있다. 옛날 글에 아버지의 사랑은 산과 같고 어머니의 사랑은 물과 같다. 부의 여사라고 모의 여수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산처럼 정중해서 자식들의 의지하고 살아가고 어머니는 물처럼 부드러워서 자식들을 사랑하고 이제 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부모가 돼야 부모의 속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진담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뭐 산하제한 해가지고 뭐 한 자식 낳기, 뭐 두 자식 낳기 했었잖아요. 중국에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 뭐 14억인가 지금 15억인가 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한 집에 하나씩 따야 한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소황제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임금 아닙니까? 그야말로 천자죠, 천자. 왕도 아닌 천자. 그래서 한 가정에서 자식 하나를 낳아가지고 황제처럼 받들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황제처럼 받들고 살았다, 부모가. 그럼 우리는 어쩌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옛날에는 뭐 다섯, 여섯, 뭐 되는 그런 가정이 뭐 보통이었죠, 보통. 근데 지금은 둘 아니면 하나 아니면 생산을 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야말로 소 한 개처럼 작은 한 개처럼 받들고 살더라. 그렇게 살고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 이제 살면서 어느 언론님이 이제 TV에서 강아지 이게 그 뭐 방송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봤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이고 내가 내 상황을 보니까 저 서울 부잣집 강아지만 또 못되게 생겼어. 어째서요? 아 이거 맛있는 거 다 주고 좋은 데다가 이렇게 자도록 해주고 놀도록 해주고 무슨 뭐 개 호텔인가 뭔가도 있고 그런 데도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온갖 병원에 다 가지 시중 다 들어주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냐고. 어째서 보니까 우리 그렇게 안 살거든요. 예스게 식당에서 밥 해놓으면 우리 가서 그냥 먹어요. 먹고 이제 오고 무슨 물 한 그릇 예를 들어 떠다준다거나 본다 그런 거 없거든요. 전부 자력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밥만 이렇게 해주는 것을 먹는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자력적으로 다 살아가요. 근데 저 강아지는 뭐 안 먹으면 이것 안 먹으면 저것 사다주고 저것 안 먹으면 이것 사다주고 해갖고 이게 그래서 아 저 신세보다는 내 신세가 더 한탄스럽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건 모르죠. 이와 같이 부유한 집에서 자식 하나 둘 금덩이 같이 기르지 않습니까? 황금덩이보다 소원계처럼 황제처럼 기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나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는 철륜인데 이게 철륜인데 철륜은 다른 것들이 범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연계관계가. 양자를 들여서 예를 들어 양자를 들여가고 그 아이가 한 가문을 다시 가정을 일으켰다 할 경우에 천륜으로 성립이 됩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오직 내가 낳은 자식과 나 사이에 그 관계다. 그래서 그런 천륜을 이어가면서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자꾸 이렇게 빗나가는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천륜에 무엇이 중점이 되냐? 효가 중점이 돼야 한다. 그래서 효자를 이렇게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는 다시 보면 이건 늙을 노자와 같습니다. 늙을 노자예요. 그러면 부모가 왜 늙었느냐? 자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늙었느냐? 이 자식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자식을 떠받들고 산들하고 늙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자식 기르느라고 늙어진 거다. 그래서 부모가 늙었으니 이제 자식 입장 어떻게 하느냐? 이대로 놓고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응?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 자식이란 자식 자자를 한 걸 그대로 놓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는 자식이 늙은 어버이를 봉양을 해야 한다. 그게 효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노자가 되겠죠? 이게 자식이 늙은 부모를 봉양을 해라. 이게 효다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 처리 들면 결국 효를 해야 하는데 효는 결국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양지를 하느냐 양체를 하느냐는 관계는 있겠죠. 증자, 증원, 증석처럼 뜻을 잘 봉양해 드리느냐 아니면 육신 봉양을 잘해 드리느냐 하는 면은 있겠지만은 이 효라는 개념 자식으로서는 부모의 양기 양케를 다 해드려야 한다. 따라서 하나를 더 해야 해요. 뭘 해야 하느냐? 천도제를 해드려라. 천도제까지 해요. 그러니까 양체, 양기, 천도 이 세 가지를 해드려야 조금이라도 효를 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부모를 내놓으신 이유가 결국 효인데 전체가 효인데 뜻을 받들어드리고 육신 봉양을 잘 대해드리고 돌아가신 뒤에는 천도까지 맞춰드려야 현상에서의 효를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효의 개념이 내가 부모 뜻 어기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용돈 잘 드리고 음식 잘 해드리고 하면 되지, 이건 아니다. 이건뿐만 아니다. 제가 언제 아주 옛날 오랜 옛날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뭐 농토가 넉넉지도 않은데 이제 자식이 이제 공부를 좀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서울에다가 유학을 시킨 겁니다. 뭐 해외다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유학을 시켰는데 이제 집에서는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학비 마련, 또 먹는 것 마련, 돈을 계속 보내고.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야, 너희 집 시골이라면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그 시골 학생이, 아, 나중에 가자. 자꾸 이제 발뺌을 했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자꾸 졸라서 하니까 그때 여름방학에 대해서 이제 왔더랍니다. 그 학생 이야기를, 아, 우리 집은 시골에 살지만은, 아, 집도 좋고, 먹는 것도 넉넉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거짓말 비슷하게 했던갑 죠. 근데 막상 내려고 보니까 어디 나무집에다가 내 집이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래도 좀 먹게 살았으니까 집이 그래도 허술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마루에 앉아 있는데, 그 늙은 영감님이 그냥 지게에다가 나무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이제 대문을 열고 이제 들어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저 노인네가 누구야? 그래서 아, 우리 집 머슴이라고. 사실은 아버지인데 머슴이라고. 이제 그래 버렸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좀 놀기도 하고, 이제 밥도 먹고 있는데, 아, 이거 머슴이, 응? 안방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친구가 다시 모르게, 어, 저 머슴이 돼가지고 어떻게 안방으로 들어간대? 야, 그때 사실은 우리 아버지다. 그때 친구가 뭐라 했느냐? 아, 그래? 농촌에 사니 그렇기도 하겠지. 이래서더니 너군 절대 친구 안 된다. 부모라고 했으면 어쩌냐? 아니, 농촌에서 그렇게 사는 아는데, 응? 그 친구는 이제 시골, 이제 서울에 살아보니까 놀랐지. 아니, 농촌에 듣기에 저렇게 산다고 하니까.
1: 궁산 오방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 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느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4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7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이제 본격적인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쾌적한 교통 환경과는 달리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철 관광여행은 산과 계곡을 찾아 국도나 지방도로 운행이 많아서 초행길인 운전자들의 사고가 많고 중앙분리대가 없어 중앙선 침범 사고도 많습니다. 또 지방도로에서 화물을 싣고 느리게 운행되는 화물차나 농기계를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답답한 마음에 무리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위해서 이동이 많은 농기계나 농산물을 가득 싣고 달리는 화물차는 속도가 느리고 매연까지 뿜어댑니다. 이런 차를 빨리 따돌리기 위해 성급한 앞지르기를 하다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변 경치를 보느라 한눈을 팔거나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소란스럽게 되면 운전자의 주의력이 흐트러지게 되겠죠. 교통사고가 많은 계절입니다. 외부적인 여건보다는 운전자의 방심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 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 붙기 쉬운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32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교훈편 2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행복한 때는 진실로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될 때요. 영원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찾아 만났을 때요. 완전한 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에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배를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에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인적 재난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인데요. 도로교통사고 발생 원인 중 1위가 안전운전 불이행입니다. 그럼 안전운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안전띠는 생명띠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의무로 차를 타면 반드시 올바르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운전자들은 과속과 음주운전은 하지 말고 좁은 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는 일단 멈춰서 좌우를 잘 확인합니다. 특히 간선도로나 학교 앞, 골목길 등에서는 서행하고요. 운전 시 핸드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행자들도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해서는 우선 멈춰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차량의 진행 유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한 도로 횡단 시 음악을 듣거나 핸드폰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과 법과 승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요 자력신은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승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수행함이라. 대정경 신성품 8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덕은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장 말씀입니다.

처음 너를 봤을 때 그 느낌이 생각나. 하루 종일 너의 얼굴이 떠올랐지. 내가 기다려 바로 그런 여자였어. 너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지.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큰 선인이 되고자 하는 이는 먼저 남의 선을 좋아하는 공부를 해야 하나니 남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큰 선인 이루기는 어렵나니라. 남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선인과 친근하지 못할 것이요 선인과 친근하지 아니하면 선심이 자연 희미해질 것이며 선심이 마음에서 희미해지면 선행하기를 즐기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선인 되는 길이 쉬우리요. 그러므로 남의 선을 좋아하고 드러내는 것은 선인 되는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6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어둠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판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락을 구하기에 힘을 써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3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보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원입니다. 가을 밤 하늘은 1년 중 가장 깊고 투명해서 우주의 끝을 어렴풋이 밀어올리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우리는 가끔 나만의 방, 나만의 문제라는 작은 상자 속에 갇혀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괴로워하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저 광활한 하늘과 수억 광년 떨어진 별빛을 바라보면 오늘 나를 괴롭혔던 이 고민과 불안은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흡과 함께 내 마음의 벽을 우주 공간만큼 넓게 확장해보는 시간. 넓어진 마음의 영토 위로 모든 번뇌가 가볍게 흩어지는 시간 마련해 보시지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모든 사심잡념을 물리치고 고요한 한 마음에 머무는 시간 입정합니다.

0: 영주 독경을 합니다. 21독입니다.
1: 영주

0: 정성을 모아 월초 기원문을 올립니다.
1: 월초 기원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11년 10월 3일에 원음방송 기원인 일동은 정심재개하옵고 삼가법신불 사은전에 기원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제 완연한 가을의 기운을 느끼며 새롭게 맞이하는 이 10월은 폭염과 폭우 등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힘차게 뿌리 내리고 무성하게 자랐던 만물들이 차츰 결실을 이루어가는 계절이옵나이다. 천지 만물이 자연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꾸준한 정성으로 결실을 이루듯 저희 기원인들도 무더운 여름을 지내는 동안 해이해진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으며 새로운 마음과 정성으로 이 공부와 사업에 더욱 정진하는 10월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WBS 원음방송이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 소중한 교화장인 라디오와 TV를 통하여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런 대도의 교법을 널리 전하고 우리 사회 곳곳의 교화 현장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든든한 견인차의 역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앞날을 밝게 열어가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앞장서 해결하며 영생을 통해 진급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달에도 전 세계 인류가 지역과 국가와 인종과 사상을 초월해 기아와 무지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대합력을 이루게 하옵시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자연재해도 세계 모든 지도자가 일원주의 사상으로 모두 손잡고 자리타 정신으로 잘 풀어나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세계 건설에 온 정성을 기울이도록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기도에 동참한 기원인들의 가정가정마다에도 법신불 사은님의 가호와 은혜가 한량 없게 하옵시며 온 가족이 건강한 심신과 정당한 서원으로 영겁의 지혜와 복락을 쌓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신봉 주가 없고 사배 복고 하옵나이다.

처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불지품 15장입니다. 대종사 선원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공자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을지라도 낙이 그 가운데 있으니 의 아닌 부와 귀는 나에게는 뜬구름 같다 하신 말씀은 색신을 가지고도 천상낙을 수용하는 천인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인간낙은 결국 다할 날이 있으니 온 것은 가고 성한 것은 쇠하며 난 것은 죽는 것이 천리의 공도라. 비록 천하의 제일가는 부귀 공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노, 병, 사의 앞에서는 저항할 힘이 없나니 이 육신이 한번 죽을 때에는 전일의 온갖 수고와 온갖 욕심을 다 들여놓은 처자나 재산이나 지위가 다 뜬구름같이 흩어지고 말 것이니 천상낙은 본래 무형한 마음이 들어서 알고 행하는 것이므로 비록 육신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낙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할 것이니 비유하여 말하자면 이 집에서 살 때에 재주가 있던 사람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지라도 재주는 그대로 있는 것과 같나니라.

꿈을 지닐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성지의 아침 10월 3일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 방송 안전한 가을 산행 캠페인입니다. 산행하기 좋은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등산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족,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2인 이상 산행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엔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온차가 심한 가을철에는 방풍 방수 의류를 착용하며 열을 낼 수 있는 고단백, 고열량 식품, 뜨거운 음료 등 비상식량과 나침반,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응급약품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행 시 담뱃불 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은 취급하지 않도록 해 산불을 예방합니다. 안전한 가을 산행,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해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경호입니다. 신앙은 생활과 법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됩니다. 굳건한 심심이 있는 한 불신과 탐욕과 나태함과 어리석음은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싹이 틀 새도 없습니다. 잘 믿고 잘 따르면 바로 그 자리가 낙원세계인 것을 마음이 먼저 알고 신명을 냅니다. 이러한 이치를 잘 알아서 이론의 진리를 믿고 받들며 실천해서 나와 세상을 진급시키는 신앙 수행의 길을 기쁘고 감사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7장 법의 등급.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여섯 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나니 곧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의, 출가의, 대각열회위니라.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특신급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법마 상전급은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 상전급에 승급하여 법마 상전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가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 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 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요. 법강 항마인은 법마 상전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 항마위에 승급하여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 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 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출가인은 법강 항마의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의에 승급하여 대소 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 이해를 건설하며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망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요. 대각열의 위는 출가의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각열의 위에 승급하여 대자대비로 일체 생명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하며 천만 방편으로 숙이 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인이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법이 등급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90장 법이 등급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2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2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지인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온하여 괴로움이 없나니라. 2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빈말로 남에게 무엇을 준다든지 또는 많이 주었다고 과장하여 말하지 말라. 그 말이 도리어 빚이 되고 덕을 상하나니라. 또는 허공법계에 빈 말로 맹세하지 말라. 허공법계를 속인 말이 무서운 재고의 원인이 되나니라. 3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 가운데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이 풀어진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풀어줄 수 있나니라. 3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상극의 마음이 화를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고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나니라. 3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한때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 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에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아무리 한때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아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나니라. 3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3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니라. 3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3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 한번 하고 글 한 줄 써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3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살, 도, 같은 중계를 범하는 것도 악이지만은 사람의 바른 신심을 끊어서 영겁 다생의 그 앞길을 막는 것은 더 큰 악이며 금전이나 의식을 많이 해시하는 것도 선이지만은 사람에게 바른 신심을 일으켜서 영겁 다생의 그 앞길을 열어주는 것은 더 큰 선이 되나니라. 3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세 가지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요 둘은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요 셋은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라. 3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 가운데 처하여 대중의 규칙을 어기는 것은 곧 그 단체를 파괴하는 것이요 대중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곧 천의를 어김이 되나니라. 4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 가운데 처하여 비록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공을 쌓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니 그가 도리어 큰 성공을 보게 되리라. 4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명맥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해명을 받아 전하는 데 있나니라. 4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 자유는 방종을 절제하는 데에서 오고 큰 이익은 사욕을 버리는 데에서 오나니 그러므로 참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계율을 잘 지키고 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공심을 양성하나니라. 4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고 불보살들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나니라. 4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 육도와 사생의 세계를 널리 알지 못하면 이는 한편 세상만 아는 사람이요 육도와 사생의 승강되는 이치를 두루 알지 못하면 이는 또한 눈앞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라. 4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한 생각에 사가 없는 사람은 곧 시방 삼계를 소유하는 사람이니라.

오늘 대성경 본문은 요훈품 27장과 45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시방삼계를 소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70일 말씀하시기를 옛 충신은 죽어서 소리되어 독야 청청하리라 하였거니와 우리는 살아서 소리되어 다 함께 청정하며 회상과 세계에 충을 다하자. 72. 말씀하시기를 있은즉 막히고 공한즉 통하며 막힌즉 어둡고 통한즉 방란이라. 73. 말씀하시기를 평상심 공부 잘하니가 참 도인이니 빈부 귀천 고락간에 도심이 일관하여야 큰 도인이니라. 제12 공도편 1. 정산종사 전무출신들에게 훈시하시며 경륜 통우주 시인의 관고금이라 써주시고 말씀하시기를 경륜은 우주에 통하고 시인이는 고금을 일관하라. 경륜이란 발원이요 계획이니 발원과 계획이 커야만 성공도 클 것이요. 시인이란 신념과 의리니 그 발원을 이루기까지 정성과 노력을 쉬지 아니하여야 큰 일을 성취하나니라. 2. 말씀하시기를 한 번 전무 출신하기로 말로 하고 글로 쓰고 천지 허공법계와 대종사 성령과 대중 앞에 고하였거든 그 시인이를 영원히 지키라. 천하 사람이 다 이 공부를 아니하고 천하 사람이 다 이 사업을 아니하고 천하 사람이 다 비평조소할지라도 나는 이 정신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리라는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이 일에 전무하라. 3. 말씀하시기를 전무 출신이 아무 자각이 없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근본 정신에 어긋나는 생활을 한다면 차라리 제가하여 교중리를 돕는 것만 못하나니 세상 여인들의 수절하는 것도 그 대의를 모르고 억지로 하다가는 극하면 도리어 크게 타락하는 수가 있듯이 자각 없는 수도인도 근본 정신에 아무 반성이 없으면 도리어 크게 타락하는 수가 없지 않나니라. 그러므로 옳은 법을 만나고 옳은 지도인을 만났을 때에 항시 구도일념으로서 낙도를 나며 닥쳐오는 수녘경계를 능히 이기고 각자의 직장에 안분하면서 회상을 받들어 미래를 개척하여야 영원한 장래의 꽃다운 전무 출신이 되리라. 4.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일에 고난과 굴곡이 많은 역사는 많을수록 만고의 영예로우나 옳지 못하게 환락에 젖었던 역사는 만고의 부끄러움만 남게 되나니라. 옛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형벌을 감수하셨고 신라의 이차도는 부처님의 법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몸을 바쳐 이적으로 죄업 중생을 제도하시었으니 공중을 위하여는 죽는 것도 이같이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하물며
그 남은 고행난행이야 다시 말할 것이 무엇이리요? 이는 실로 만고의 공심의 표본이 될 만하나니라. 오, 말씀하시기를 억울한 경계에도 안분하고 위에서 몰라주어도 원망이 없으며 공이야 어디로 가든지 나라 일만 생각하던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세상 사람이 비겁하게 여길지라도 나라를 위하여는 정적을 피해가던 조나라 인정승과 지조 없다는 누명을 무릅쓸지라도 민중을 위하여는 벼슬을 맡았던 황정승의 정신은 공사를 하는 이들의 본받을 만한 정신이니라. 6. 백범 서거의 소식을 들으시고 민족의 손실을 통탄하시며 그 백절불굴의 의와 주도 면밀한 신과 근검 실행의 역을 찬양하신 후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선생의 그 장한 정신을 추모하는 동시에 우리 회상의 운전에도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일이 추진한다면 이 회상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니 그대들도 한번 정당한 도에 입각하였거든 어떠한 천신만고를 당할지라도 이해와 고락과 생사를 불구하고 끝끝내 굴하지 아니할 대의를 세우며 한번 동지로서 동고동락을 맹세하고 정의로서 사귀었거든 어떠한 처지에 있게 되든지 그 지키는 바 신을 길이 변하지 말며 한번 이 사업을 성취하기로 발언하였거든 어떠한 일을 하게 되든지 활동은 늘 부지런히 하고 수용은 늘 검소히 하여 영원한 세상에 이 대업을 원만히 성취하도록 노력하라.

0: 경산종사법어 법훈편 71장에서 73장 이어서 공도편 1장에서 6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17장 공덕탑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4. 대산종사 세 가지 바쁜 공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공인 것을 깨달아 마음의 애착 탐착을 떼는 공부를 바삐 할 것이요. 둘째, 천하의 제일 귀한 이 생명이 호흡 한번 하는 사이에 있는 줄 알아서 무량수를 발견하여 생사해탈 공부를 바삐 할 것이요. 셋째, 현실에 잘되고 못되는 것이 다 내가 지어받는 줄 알아서 앞으로 잘 짓는 공부를 바삐 할 것이니라. 5. 대산종사 12인연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3세 모든 생명에 윤회하는 현상을 살펴보면 직업도 천종만종이요 사는 것도 천차만별이나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집착의 세계요 다른 하나는 해탈의 세계니라. 집착의 세계는 탐진치의 지배하에서 밝은 정신을 어둡게 하고 순이라고 온전한 정신을 흩어버리며 내일은 어찌 될지언정 오늘만 좋게 하려는 죄 짓는 재미로 사는 세계요. 해탈의 세계는 개정개의 지배하에서 정신을 차려 흩어진 정신을 모으고 어두워진 정신을 밝히며 오늘은 괴로우나 내일을 위해서 복짓는 재미로 사는 세계니라. 탐진치 삼독심으로 일생을 허덕이다가 죽게 된 사람은 죽는 찰나에 어두운 무명 하나가 빠져나와서 갈 길을 모르고 방향 없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새 몸을 받게 될 때는 무명인지라. 사람은 우마육축으로 보이고 우마육축은 화려한 사람으로 보여 마침내 음욕을 타고 아무렇게나 수태되느니라. 또 그 태어난 대로 태중에서 얼마를 지내면 정신과 육신이 나타나고 또 얼마 뒤에는 육근이 제대로 갖추어지며 다시 얼마가 지난 뒤에는 태중에서 나와 이 천지대기를 접촉하게 되고 접촉한 뒤에는 한서와 기근을 받아들이게 되고 한서와 기근을 받아들인 뒤에는 차차 증예심이 나게 되고 증예심이 일어난 뒤에는 취사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취사하려는 마음이 생긴 뒤에는 좋은 것은 쌓아두려는 욕심이 생겨서 일생 동안 그 욕심의 지배 아래서 살다가 늙고 죽고 또 낳게 되어 그 무명의 업식 하나가 무량세계 무량겁을 12인연을 따라 굴러다니게 되느니라. 그러나 개정해가 주장하는 불보살 세계에서는 일생 동안 마음을 챙기고 삶으로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사는 것은 낮과 같고 죽는 것은 밤과 같아서 밤이 설사 어둡다 하더라도 전등이나 불을 가지면 낮과 같지는 못하나 무엇에 걸리고 고랑에 빠지지 않는 것과 같이 밝은 마음 덩어리 하나가 홀로 드러나 몸을 받게 될 때는 음욕으로 들지 아니하고 빈집을 잡아 들어가듯 부모에게 의탁하여 영식이 입퇴되고 또 순서를 따라서 세상에 나타나 법 있게 살다가 법 있게 죽으면 또 법 있게 나게 되느니라. 이처럼 밝은 영식 하나가 무량세계 무량겁을 자유자재하게 12년을 굴리고 다니게 될 것이니 이러한 불보살 세계의 재미는 어떠하며 12년에 끌려다니는 중생 세계의 고해는 어떠할 것인가.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12년을 설하셨나니 과거 현재 미래에 자주력을 얻지 못한 일체 동포는 다음 법문으로 해탈의 길을 얻기 바라노라. 마음을 깨치면 12년을 굴리고 마음이 어두우면 12년에 끌려다니느니라.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판은 맞고 판은 틀렸다.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속속 내용을 전체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조금 뭔가만요 안심을 했대. 안심을 했대.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냥 안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안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말하는 인공지능은 계속 뭔가 하면요.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죠. 높여나가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요. 반 틀리죠? 지금은 반 틀리지만도 앞으로는요. 반 틀린 것이 자꾸 줄어들 수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인공지능도 인간이 말입니다. 계속 뭔가면요.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공부한다니까. 인공지능도 공부하죠. 자, 인공지능은 공부하는데 자기가 이제 느낀 생각이에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데, 야, 나는 어떠냐? 반성을 하게 되죠. 반조를 하게 안 됩니까? 나도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학습을 하지 않으면은 인공지능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뒤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뒤떨어진 부분이 많죠? 아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세수를 하면서요. 이제 저한테 거기 왔는데 총구에 누가 초상이 나고 하면은요. 거기 딱 지금 그 뜨거든요. 그 저 문자로 다 보내거든요. 아, 근데 그 이름이 뭘 살짝 보고 넘겼어요. 너는 넘겼는데. 아, 내가 가만히 세수를 하면서 생각한 거야. 아, 이 사람이구나. 그게 딱 느껴지더라니까요. 그 느껴지고, 아, 내가 조의금을 챙겨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 안 많습니까? 사람은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인공지능은 점점 더 발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입니다. 이 칼럼을 쓴 사람이면, 야,

시대를 리드하고 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인공지능, 아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입니다. 인공지능에 우리가 오히려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서 쓰겠냐 이 말이죠.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각성을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요, 생성형 사전 훈련 트랜스포머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생성형 사전 훈련 트랜스포머. 이것이요, 본래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생성형 사전 훈련.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속에 가지고 있는 성능이 이 이름 속에 갈매있죠. 생성형 사전 훈련을. 그런데 사전 훈련을 시키는데 그 사전 훈련이 뭔가 하면요, 생성형이에요. 생성해낸다. 생성해내지 못하면은 그것은 죽은 것이죠. 그러죠? 진화,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진화, 발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생성한다 이 말은요, 진화, 발전한다. 계속 진화, 발전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AI, 이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성해서 계속 발전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인 내가,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인 내가 말이죠. 더 생성형 사전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요, 공부죠, 학습이죠. 이거를 통해 갖고 자기도 말이죠, 성능을 진화시켜야겠다 하는 각오를 말이죠, 다시 새롭게 하더라니까요. 이 사람 멋지죠. 근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행복한지 아세요? 에? 오늘 내가요 말씀을 드리니까 아,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 뒤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때 그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전문 입성 공부는 왜 하는가 하면요, 사람다운 사람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다운 사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뭔가 하면요, 전문 입선 공부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요, 일생 동안 공부하다 마칩시다. 예? 일생 동안 공부하다 마치자니까요. 학습하다 마치자. 그래서요, 끊임없는 학습. 이게 뭔가 하면요, 엘빈 토플러가 제가 전에 강조 많이 했죠. 예전 것은 잊어버립시다. 안 잊어버리고 계속 그 놈만 달달 외우고 있으면요,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요. 잊어버리기 잘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야지 제가 또 할 말이 있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 제가 할 말 없잖아요. 고맙습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금방 잃어버린 게 걱정 마세요. 예, 예. 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우리는 학습해야 된다.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요. 학습, 이 전문의 성공, 이거 필요한 것이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런 반복을 우리가 통해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좀 끊임없는 학습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뭔가면요. 자, 이게 이제 생성형 이제 이걸 이제 하는데요. 이게 학습을 시키는데요. 이 부정적인 요소. 사람이 살다 보면 부정적인 요소 있죠. 그 뭐 흔하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다 부정적인 요소가 다 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가 하면 나일게요. 나의 인격에. 또 긍정적인 요소 있죠? 저 요소도 있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자, 긍정적인 요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는 내 인격과 내 언어와 나의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줄여 나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줄여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부정적인 요소는 줄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 하나 줄이 고치기도 그렇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습관 하나 고치기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요소. 그래서 이거는 자꾸 줄여나가고 긍정적인 요소는 자꾸 뭔가면요 키워나가야 된다.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이 말하는 인공지능은요 이걸 지금 해나갈 거다 이 말이죠. 그러죠? 해나갈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부정적인 요소는 저 아이 그 사람이 말이죠 자기 이력서 얘기했을 때 맞는 것 반 틀리는 것 반 그랬죠. 틀리는 것은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틀리는 것을 계속 고쳐나갈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인공지능도 부정적인 요소를 줄여나가고 긍정적인 요소를 키워나가는데 인간이 들어가지고 그 인간이 들어갔고 말이죠. 그 자기의 부정적인 요소를 말이죠. 제거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키우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은요. 인공지능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런 지금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끊임없는 학습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 대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요,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요, 인간과는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인간과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과의 구별을 아무리 생성형 사전훈련 트랜스포머 이것이 말이죠 발전해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따라온다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게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창의력. 첫째 창의력이에요. 창의력은 뭡니까? 입력시켜준 것만 달달하지 지가 새로 창의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요. 창의력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나는 인공지능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첫째는 창의력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공감 능력. 옆에 사람이 안 좋아할 때 야 너하고 너 왜 그러냐 내가 너 위로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공감 능력 이거는 말이죠 도저히 못 따라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키워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공감 능력을 키워갑시다요. 이게 뭔가면요 인간의 영역을 달리하는 나의 노력이 여기에 수반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면요 지각 능력 지가 모여져서 이게 뭔가면요 하나의 깨달음 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연결되는 이 작업을 이게 뭔가면 인공지능은 못할까 이겠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전문 입성 공부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 입성 공부를 하러 오늘 모두 오셨어요. 오신 여러분들 전문 입성 공부하러 오셨죠? 오늘 오셨는데 우리는요. 인공지능보다는 나아집시다. 나아지는데 그 나아지는 것은 뭐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요 이 세 가지에 철저하게
여기에 말이죠. 이 우리의 능력과 학습과 이것을 말이죠. 키워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키워나갈 때 여기에서 말이죠. 우리는요. 인공지능과 우리는 구별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인간으로서 말이죠. 인간다운 행실가짐을 확실하게 창의력과 공감 능력 같이 우리 공감해 주시다요. 우리는요. 그래서 공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감성이 필요하죠. 감성이 풍부해야 돼요. 감성이 메마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하고 같다니까요. 인공지능하고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나의 감성을, 감성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성의 능력을 키워가지고 말이죠. 인공지능하고는 다른 그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 감성을 우리는 키워나가고 이걸 키워가지고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가는 지혜와 지각을 우리가 확실하게 만들어갈 때, 우리가 전문 입성 공부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공부하시는 그와 같은 재미를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며 이런 생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해나가자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0: 요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그동안 잘 지냈었고요.
2: 아, 예.
1: 아, 오늘은 정전 제14장 구락이 된 본문으로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인생의 고해 현장을 목격을 하시고 출가를 하셔서 부처님의 본문이 어떻게 보면 고를 해탈하는 고를 해결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도 이제 말씀이 됐을 정도로 일반 사람들의 저희들 생활이 고와 낙 이 두 개가 상반되는 속에서 일희일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전 14장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고락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인사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2: 예.
1: 첫째로 그 고라고 하는 넓은 개념, 그 고락에 대한 고에 대한 설명을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고를 말할 때는
1: 네.
2: 항상 나가고 같이
1: 네.
2: 대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1: 네.
2: 그래도 고락 고락 그러는데 그저 노래 가사에
1: 네.
2: 이래도 한 세상
1: 저래도
2: 한 세상 웃으며 살리라
1: 네.
2: 노래 있죠? 기쁘게 살자 희망으로 살자 이렇게 인생을 철학하고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는데 과연 고락의 근본을 먼저 깨달아야
1: 예.
2: 고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1: 네, 네.
2: 이 고락의 법문에서 그 근본을 깨닫게 해주신 법문이 아닌가 그리 싶어요.
1: 네.
2: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고락에 대한 법문이 제일 많죠.
1: 예.
2: 또 선악에 대한 법문이 제일 많고 선악과 고락은 일치가 되지요. 선하게 살면 낙이 많고 악하게 살면 고가 많고
1: 네.
2: 그 심신작용을 선하게 하라. 그러면 고를 면하고 낙을 얻게 된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극락을 주장하지요. 극락을. 네. 만약에 원불교나 불교나 불가의 신앙심을 가지고 뭐 수행하는 분으로서 극락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숙제가 풀리지 않아요. 먼저 극락을 알아야 돼.
1: 네.
2: 극락을 믿어야 하고 극락을 깨달아야 하고 극락을 내 것 삼아야 내가 극락이 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신앙과 수행의 보람을 찾는 것이죠. 극락이란 무엇이냐? 고락을 초월한 자리가 극락이다. 낙도 초월하고 고도 초월하고
1: 고락을 초월한 자리
2: 고락의 상대 개념에서 네. 해방되어야
1: 네.
2: 해탈해야
1: 네.
2: 그래야 극락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이 극락을 깨달아야 고를 해결할 수가 있고 낙을 해결할 수가 있다. 오늘 고락의 본문을 보면은 낙은 고가 변해서 낙이 되고 고는 낙이 변해서 고가 된다.
1: 네.
2: 이렇게 서로 상대 개념으로 네. 설명으로 계시는데
1: 네.
2: 아주 딱 맞은 말씀이거든요.
1: 예.
2: 여반장이라고 해서 손바닥 뒤집기하고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선했다가 악했다가 악했다가 선했다가 또 생활이 괴롭다가 즐겁다가 즐겁다가 괴롭다가
1: 네.
2: 이렇게 야단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락이라고 하는 불설에 의지해서 잘 깨달아서 첫째 내 마음 가운데 극락이 무엇인가
1: 네.
2: 이것을 깨쳐야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열려서 참 극락의 세상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세상을 알기를 고반 낙반 고가 반이고 낙이 반이다 선반 낙반 선이 반이고 악이 반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1: 네.
2: 이 고락의 법문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아하 세상은 은혜밖에 없는 세상 낙밖에 없는 세상 선밖에 없는 마음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1: 네.
2: 이것을 깨달아야 이 신앙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문에 들어와서 항상 기쁘게 희망으로 무엇인가 결실을 맺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근본을 요달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참 주사님 제목 설명을 선정을 잘하셨어요.
1: 네네.
2: 이 고락에 대한 본문이 쉬운 것 같고 그냥 넘어가는 페이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이 본문이고 기본적인 생활 법도예요.
1: 네.
2: 불가에는 본래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부터 이 극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1: 네.
2: 삼법인, 열반사덕.
1: 네.
2: 거기서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주로 그 불교 교의를 가장 간명하게 요약하면 일체유심조, 보리문, 그 둘로 딱 요약이 되거든요. 거기에 둘만 더 보탠다면 열반사덕, 삼법인.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1: 네.
2: 근데 이 삼법인이 재행무상, 너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 모두가 떳떳하지 못하고 무상한 것이다. 재행무상. 참 이 법문을 잘 받들어야 돼요. 또 재법무화.
1: 예.
2: 불가는 본래 이 우주만상을 법이라고 그래요. 형상 있는 만법을 만법이라고 그러죠. 만법 귀를 때 그 형상 있는 하늘과 땅과 추목과 인간과 짐승들을 다 합해서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1: 네.
2: 그 제법과 모든 법과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1: 네.
2: 예. 그걸 깨달아야 극락을 알아요.
1: 네.
2: 일체 계고 다 고다. 그러니 적중 열반하라. 열반의 경지에 적중하게 들어서 그 자리에 멈추라.
1: 예.
2: 그리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리를 나는 불교를 보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꼭 그 적중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
1: 네.
2: 이걸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1: 네.
2: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그러지 말라. 네 마음이 깨끗하고
1: 네.
2: 올바르고 밝으면 세상에 있어도 그 세상, 산에 들어가도 그 세상, 세상은 같은 한 세상이다. 본래 귀로 조용하고 눈으로 적막하고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수행해 보면 참 그 말씀이 옳고 그 말씀이 내가 참으로 갖추는 실력이로구나. 내가 중생으로서 생로병사하는 과정에 있는 중생으로서 내가 보감을 삼고 실력으로 삼을 것은 바로 그 말씀이로구나. 세상을 볼 때
1: 네.
2: 나를 깨달을 때 이것저것 편들지 아니하고 가장 중도 입장에서 나를 철저히 깨닫고 온 천지 만물을 철저히 깨닫는 이 정신 이것이 적중 열반이거든요. 적중 열반이요. 이게 삼법인이에요. 사법인이라고도 하지만은
1: 네.
2: 또 이제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1: 네.
2: 오늘은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예를 하나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1: 네.
2: 이 열반사덕. 열반하실 때 사덕을 설명하셨는데 그게 뭐 상락아정이거든요. 상, 여여하다. 삼세가 여여하고 자타가 여여하고 모든 것이 하나요 여여한 거다.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상. 우리는 변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1: 네.
2: 우리 변화가 끊어진 자리. 항상 그 자리를 깨달아라. 내가 동해도 그 자리, 정해도 그 자리. 그렇잖아요?
1: 네.
2: 말할 때도 그 자리, 생각을 멈출 때에도 그 자리, 잠잘 때에도 그 자리, 깨어났을 때도 그 자리. 항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갖추라. 그것이 상이에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낙. 일어나 저러나 기쁘게 살아라. 저 사람이 나를 시비를 거는 사람도 많아요.
1: 네.
2: 내가 좀 청정하게 살아봐요. 자기가 무엇이 가디 뿐을 낸다고 그래요. 아, 이거 시비가 많은 세상이에요.
1: 네네.
2: 낙. 내 심령의 세계에서, 내 마음의 세계에서, 정신의 세계에서 극락을 깨달았다면 세상사야 이러거나 말거나 그렇다 말이죠. 낙을 깨닫고 낙생활을 해라. 생로병사간에 제가 이제 곧 90세가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몸이 늙어가지고 깨닫게 되는 것은 아, 참 세상은 늙음이 없구나. 참 세상은 고락이 없구나. 이것이 일체 유심조 한 생각 갖는 데에 따라서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주 철저히 깨닫게 돼요.
1: 네.
2: 내가 어떤 탈욕신에 의해서 믿음이 강해야 그런 것이 사라진다 해도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철저히 결실을 맺게 되고 그 세계를 보고 그 정신세계를 보니까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수행자로서 생라병사의 과정에서 상락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1: 네네.
2: 상락하죠.
1: 네네.
2: 아, 나라고 하면 상이 많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말이죠. 깨닫고 보면 우주 전체가 나거든요. 나와 우주는 하나거든요. 형상적인 자리에서 조물주, 피조물 이렇게 나누는 자리에서 보니까 내가 작은 것이고 내가 상대적 개념에서 좀 조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나를 철저히 깨달아야 돼. 나를 철저히 믿어야 돼. 나를 철저히 우주 중심으로 삼아야 그 사람이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사람이고 모든 대중을 제도할 수 있는 법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거든요. 아, 나. 그거를 깨달아야 돼.
1: 네.
2: 나가 바로 부처님이다 말이죠. 나를 깨닫는 것은 부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나를 쥐어는 것은 꼭 상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죠.
1: 네.
2: 상락, 아정, 정, 깨끗이 하라. 이 물들지 말라. 깨끗이 하라. 상대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된다면 참 그 세종께서 열반하실 때 상락아정 사덕을 말씀하신 것은 참 훌륭한 법문을 하셨다. 그리 느껴지는데 오늘 소태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락의 법문을 기조할 때 그
1: 네.
2: 가운데 상락아정이 다 이 관계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1: 네.
2: 그 다음에 낙이죠.
1: 네.
2: 이러므로 고락의 개념을 낙이라는 것은 고에서 태어나고 고라는 것은 낙에서 태어난다. 낙을 즐길 때 참 법도 있게 낙을 즐겨야지
1: 네, 네, 네.
2: 잘못하면 그것이 고로 변하고 고를 수용할 때 잘 수용하면 거의 낙이 되는데 그 고를 게을리 해가지고 싫다 해가지고 고를 마다하면 낙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이죠.
1: 네, 네.
2: 고락은 이렇게 상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밤을 지새야 태양을 맞이할 수 있고 낮을 맞이할 수 있고 낮을 지새야 한 밤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게 밤과 낮이 서로 상반 개념이지만은
1: 네.
2: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가 된
1: 네.
2: 그런 현상과 같이 고락도 같은 거예요.
1: 네.
2: 선악도 같은 것이고요.
1: 네.
2: 그래서 이런 그 뜻에서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1: 네.
2: 고와 낙, 낙에도 집착하지 말고 고에도 집착하지 말고
1: 네.
2: 예, 그 해탈을 생명으로 네네, 산다면 네. 오늘 고락의 법문을
1: 네네,
2: 잘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 싶어요.
1: 지금까지 그 고락에 대한 설명을 아주
2: 예.
1: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 나한테 돌아올 때 어려움이 나한테 돌아올 때 그다음에 이상한 그 누명을 썼을 때 이런 때 그 요란하게 시작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처를 또 어떻게 좀 한번 했으면 좋을까요?
2: 그 이런 것을
1: 네.
2: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을 알고도
1: 네.
2: 다 놓아버리고 그냥 괴롭고 신경질나고 미운 마음이 나면요. 사람도 죽여버리잖아요. 미움이 치솟으면. 그러니까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평소에 살 때 큰 자리, 대소유무 진리를 말씀하셨죠? 대자리, 큰 자리를 항상 믿고 숭배하고 깨달아서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수행이라는 것은 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수행이 있어야지, 신앙 없는 수행이라는 건 겉다리예요.
1: 네.
2: 네. 신앙 없는 수행을 말하는 사람은요, 그냥 변덕쟁이에요. 그러니까 참 큰 자리를 먼저 항상 숭배하고 불가해야 되는 걸 보림이라고 그래요. 보림. 성품 자리를 오죽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 그게 보림인데요. 이런 그 보림의 정신을 가지고 수행하고 신앙하고 생활한다면 그런 자리에 능히 잘 적응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해탈심을 가질 수가 있지요. 마음은 항상 넉넉해요. 해보면 알아요. 이걸 안 해보면 모르고 해보면 알아요. 그렇듯이 평소에 마음 가운데 길러놓은 마음의 실력, 정신의 힘, 이것이 부족하면 아무리 아르마리로 알고 있어도 아르마리는 죽어버려요. 현실적으로 미운 것만 생각나고 그건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 닦아서 정신의 힘을 키워야 돼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힘.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생활할 때에도 덤성덤성 살지 말고 좀 무게 있게 좀 힘을 다른 사람이 볼 때 힘을 볼 수 있는 아 저분은 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가는 그런 정신의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현상 굴러다니는 대로 나한테 겪어지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수양력을 많이 익히라. 평소에 연구를 해도 연구력, 연구하는데 힘을 갖추라. 그래, 힘 있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그 말씀 상당히 그 마음에 와 닿는데, 네. 그렇게 어리석음, 그 다음에 요란함, 그런 걸 당했을 때, 그때 내 쓰려면 평소에 마음 공부가 있어야지. 아,
2: 그렇죠.
1: 평소에 마음 공부가 없으면,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수가 있다. 그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신 동할 때 정할 때가 다 그 가름이 있으니까 정할 때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2: 아, 그렇죠.
1: 그런 생각을 좀 그 살면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고락에 든 원인도 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2: 그렇죠.
1: 그다음에 아무런 그 이유도 없이 어쩌다가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 고관에게 돌아오면 낙이 돌아오면 그 시 막 좋아하는데 저 이제 고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그러면 우연히 받는 고가 우연히 받는 낙이 있을 건데 그 우연히 돌아오는 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2: 사람이 태어날 때
1: 네.
2: 아기로 태어날 때 울지 않아요?
1: 네네.
2: 울뿐만 아니라 웃어요.
1: 아, 웃어. 웃기도 합니까?
2: 아,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웃어요.
1: 근데 그
2: 두 가지를 아기가 갖고 있어요. 웃음과 울음. 그래서 웃을 때는 전생일 생각하면서 웃는다 그래요. 그 말도 맞죠. 근데 기본적으로 싫어, 좋아.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판단의 기본이 그거예요.
1: 네,
2: 싫어하는
1: 네,
2: 거, 좋아하는
1: 네,
2: 거.
1: 네, 네,
2: 그게 고와 낙이거든요. 네, 네, 네. 고와 낙. 우연히 돌아오는 고와 낙이 무엇인가 하면 전생부터
1: 네.
2: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런 본성적인 반응으로 살아왔어요.
1: 네.
2: 그래서 고만 우연히 돌아오고 하디요. 낙이 우연히 돌아오지요. 고락간에 다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 있어요.
1: 네네네.
2: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면 몸을 바꿔버렸잖아요.
1: 예, 네.
2: 그 전생 일은 다 잊어버렸어요.
1: 예.
2: 생각해도 몰라요.
1: 네.
2: 수양을 많이 하면 기억력으로 전생까지 삼세의 지를 다 알거든요.
1: 네.
2: 수양이 부족해서 미혹한 것이죠. 그러면 삼세의 지를 모르는지라 고와 낙이 우연히 돌아오는 것으로 알아요. 전생에 지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금생에 받게 되는데 이 우주대자에는 공룡령지거든요. 빈 가운데 아주 신령스러워서 밝게 바는 것이 우주 허공법계거든요.
1: 네.
2: 그런 그 또 심령, 내 정신도 공정령지의 심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딱 알아차리거든. 내가 인지하든 못해요. 내가 알든 못하는데 딱 벌써 기운으로 감응이 된단 말이에요.
1: 네.
2: 이렇게 공정령지의 감응으로 알아차리게 돼요. 전생사를. 그런데 그걸 보통 사람 못 알아차려요. 어둔해가지고 어두워져 버렸어요.
1: 네, 네.
2: 신령스럽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네. 모르는 가운데 받게 되죠. 그래 모르는 가운데 받게 되는 것을 우연히 돌아보는 고락이라 첫째는 그것이에요. 자기가 지은 것을 전생에 지은 것을 금생에 와서 잊어버리고 그것을 고락간에 우연히 받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1: 네.
2: 첫째가 그것이고요. 두째는 본래 우주 위치는 성주경으로 되어 있어요.
1: 네.
2: 음양상승으로 되어 있고 하루 겨울에는요. 누구나 괴롭게 알지요. 겨울 추우면 괴로움을 느껴요. 추운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뜨거워 봐요. 뜨거워 봐도 평준한 기준에서 조금만 뜨거워도 아이고 더워 죽겠네. 조금만 추워도 아이고 추워 죽겠네.
1: 또 그 중에도 또 네. 추위를 유독 잘 타는 사람이 있고 더위를 또 유독 잘 타는 사람이 있긴 있고. 합니다.
2: 그렇죠.
1: 네네.
2: 그와 같아요. 그와 같은 것이 내 몸에 닿으니까 괴롭죠. 너무 조금만 더워도 괴롭고 조금만 추워도 괴롭고 이거 내가 지은 겁니까? 천지 운행이 그런 것이지? 천지 대자연의 운행이 음양상승 이치에 의해서 순환의 이치에 의해서 되는지라 거기에 내가 느끼기를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저절로 잘 될 때가 있고 저절로 못 될 때가 있고 그래요.
1: 네, 성주개공의 이치에 따라서
2: 그럼,
1: 자연이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었거든요.
2: 그러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네,
2: 그러니까
1: 네.
2: 꼭 내가 지어서 그 나라는 것을
1: 네.
2: 천지요고 나 이렇게 개념 알고 나라는 것을 전체화 해버려요.
1: 네.
2: 그런 개념에서 아 내가 지어서 받는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둘 아닌 개념에서.
1: 네, 네, 네.
2: 그러니까 우연히 받는 고락 가운데에는 우주 대자연의 순환의 이치에 의해서 내가 고락을 입기도 한다. 두 번째 이유가 그것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그 두 이유에 벗어나는 고락은 없어요.
1: 예.
2: 그러므로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할 때에는 다 내가 지어서 받는 고락이다. 내가 짓지 아니하고 받는 고락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예, 예.
2: 우주 대자연의 고락, 또 은혜 가운데 내가 고를 고안학을 입지만은
1: 네.
2: 그것은 다 내가 지어서 받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출생이기 때문에
1: 네.
2: 출생 안 했으면 고모 그러고 돌아오나요?
1: 네.
2: 그렇지 않아요? 몸을 입고 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락을 느끼지 않아요.
1: 네, 네.
2: 그러니까 다 내가 지어서 받는 고락이에요. 총체적으로 말할 때에는
1: 네, 네.
2: 그런 거죠.
1: 네, 네, 네. 그 좌석, 지남철, 좌석 그 지남철이 S극과 N극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한 좌석에서 이것을 반지를 잘라가지고 S극 쪽만 갖고 있으려고 해도 바로 N극이 생기고
2: 그러죠.
1: N극 쪽을 잘라서 갖고 있어도 바로 S극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바로 즉시 따라온
2: 그러죠.
1: 지난철에 그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놓고 볼 때 아름다움을 잡았을 때 좋은 걸 잡았을 때 이미 나쁜 기운도 같이 따라 붙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아, 그렇지.
1: 네네네.
2: 구름이 음극과 양극이 있는데,
1: 네네.
2: 구름이 여기 있을 때는 마이너스 구름. 이만큼 흘러가면 플러스 그룹.
1: 네.
2: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1: 네네.
2: 음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
1: 네네.
2: 그런 것 같아요. 고락이라는
1: 네네.
2: 것이.
1: 네. 그러니까 이제 진리 양변성 음과 양의 관계가 양은 음을 좋아하고 음은 양을 좋아해서
2: 항상 같이 있어.
1: 항상 따로 다니지 음과 양이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내가 좀 터득을 해서 그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2: 그렇죠.
1: 네네네. 그러니까
2: 그렇죠.
1: 고와 낙이라고 하는 개념도 내가 일단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소화를 해야죠.
1: 네네.
2: 잘 소화를 해야 돼.
1: 그래서 오늘 그 이 시간에는 고락에 대한 그 설명, 고락에 대한 대충 그 흐름 그런 법문을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대종사님께서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그 법문을 주로 해서 인삼업사님 말씀을 받들기로 하겠습니다.
2: 예.
1: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이론상의 진리를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원불교 교전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요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 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 청년을 검색해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코락이 된 본문을 계속해서 말씀을 받드는 시간도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낙을 버리고 구르고 들어가는 원인을 다섯 가지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첫 번째로 지적하신 내용이십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 초목을 키워보면 알게 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작은 나무나 풀이나 꽃들기를 키울 때 아름다움을 보려고 키우잖아요. 결실을 맺어가는 성장하는 모습, 그런 걸 보려고 나무를 키우고 꽃을 가꾸거든요. 꽃나무를 가꾸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그 잘 키우려고 하겠어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요. 우리 정화관, 연로 원로 정화관 앞에 정원은 제 책임이에요. 나무를 사다 심고 물 주고 갖고 오는 것을. 그러니까 치매가 안 걸려요. 그게 내 책임이니까 열심히 하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죽고, 깜빡 잊어버리고 안 줘도 시들고, 또 가만 두어도 병약해져요. 이런 이것을 어떻게 사드릴 거냐고 연마에 가면서 키우고 있는데,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안 되는 것이 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뿌리에 병이 들면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무에 거름을 주고 전지를 하고 이렇게 해도 고칠 수 없는 것은 뿌리에 병 든 거예요. 그와 같이 모든 것은 근본이 있어요. 근본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지업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은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터득해서 거기에 공을 들여야 사만공배로 큰 도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마음 아니겠어요? 근본이 마음이면서 진리예요. 마음이 곧 진리니까요. 진리와 마음은 둘이 아니거든요. 그 자리를 딱 깨달아야 돼요. 우주 만유 진리하고 내 심성의 그 성품하고 곧 둘이 아니구나, 딱 하나구나, 이 이치를 깨달으면 어디에 공을 들여야 되는가를 딱 알지요. 그리고 좌절로 되지요. 고락도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이 심신작용이거든요. 심신작용.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는 마음의 작용, 희로애락간에 작용하는 마음의 작용에서 오고, 그 마음의 작용을 따라서 몸으로 행동하는데 말하고 눈빛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작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코가 생기고 낙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 그래요. 심신장애 이런 걸 선행을 한다 하는 것하고 정의행, 정의를 행한다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대자 대비 자비행을 베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비행. 자비행은요. 저쪽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따지지 않아요. 저쪽에서 나한테 악하게 하는가 선하게 하는가를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대자 대비는 무엇에도 국한이 없는 자비만을 베푸는 거예요. 너에게 베풀 것은 나에게는 자비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극한 선, 지선이라 그러거든요. 선과 악을 초월한 것을 지선이라 이르고 고와 낙을 초월한 것을 극락이라 이르나니라. 우리 소태산 부처님 말씀과 같이 지선이 바로 대자 대비거든요. 이게 자비행을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밖으로부터 나에게 은혜가 돌아오도록 하는 일인가 이걸 철저히 깨달아서 자비행을 해야지요.
7: 네.
6: 어머니가 아들을 키울 때는 아들을 잘못 자르고 따지지 않아요.
7: 네.
6: 오직 자비심으로 키우지요. 그거 같아요. 그런 그 자비선이 그것을 지선이라 해요. 선과 악을 초월한 지선, 고와 낙을 초월한 극락 이런 심경으로 해탈한 심경을 해나간다면 이게 퍽 어렵죠.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 네. 저도 잘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서 말을 못할 지경이지만은 네. 노력해가는 거
7: 네, 네.
6: 이것이 수도인의 아름다움이고 이 수도인의 가장 보람 있는 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7: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안당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요. 안당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요.
6: 아이고, 그것이라니까요. 꼭 네. 지적할 것이 그것이에요.
7: 네, 네, 네.
6: 아, 이게 아픈 자리를 침으로 꽉 찌르는 거예요.
7: 네.
6: 안당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거.
7: 네.
6: 이것이 수도의 큰 병폐죠.
7: 네.
6: 제가 출가가네.
7: 네.
6: 이걸 고쳐야 돼. 이 불가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히말라야산의 네. 야명조.
7: 예.
6: 히말라야산은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이 야명조가 밤에 어떻게 추운지 살 수가 없거든.
7: 네. 그
6: 내일만 되어봐라. 해만 떠봐라. 집을 질란다. 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했단 말이죠. 새아침이 돌아와서 해가 뜨니까 따스하거든요.
7: 네.
6: 낮이 되니까 아주 따스워서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게 집을 질 것이냐. 즐겁게 살자. 그냥 즐겁게 살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밤이 되면 또 내일 해만 떠봐라. 집을 지으리라. 낮에 해가 따스워지니까 집을 뭐 쓰고 갈 것이 뭐 있냐. 내일로 미루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야명제예요. 이 얘기가 수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도인에게 야명조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7: 네.
6: 시간이라는 것은요. 내일과 어제가 없는 것이에요.
7: 네.
6: 현재. 수도인은 항상 현재가 가장 중심적인 것이지 내일과 과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몸을 받고 태어나니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지 몸 이전에는 삼세가 없어요.
7: 네.
6: 항상 현재로 있는 것이지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7: 네, 네.
6: 그렇게 해서 미루지 말고
7: 네.
6: 현재 내가 그것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걸 잘 판단해서
7: 예.
6: 잘해야지요.
7: 네, 네.
6: 마음으로도 심령으로도 잘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잘해야 되고
7: 네.
6: 잘 때도 잘해야 되고 깨어있을 때도 잘해야 하고 항상 그런 심령으로 산다면 수도인의 본분사를 잃지 아니하고
7: 네, 네.
6: 살지 않겠는가 그리 싶어요.
7: 네, 네, 네. 그 독일이 자랑하고 있는 철학자 중에 칸트를 많이
6: 유명한 칸트지
7: 존경을 하더라고요. 칸트가 한 말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변호사한테 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미성년자로 죽을 것이다.
6: 그죠. 사람이 병났을 때
7: 네.
6: 의뢰의 약국에 가고 의뢰의 병원에 가고
7: 네네네.
6: 그러면 항상 병자로 산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몸에는요 병이 나거나 그럴 때 자력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본래 갖춰져 있어요.
7: 네.
6: 무략 자요. 약을 쓰지 않고 스스로 낫는다.
7: 네.
6: 이게 무략 자요거든요.
7: 네, 네, 네.
6: 성자 혼을 가지면 무략 자요 온다. 알겠죠?
7: 네.
6: 늘 약국에 가야겠다, 병원에 가야겠다. 이것도 중요하죠.
7: 네.
6: 대종사님 말씀의 가운데에도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7: 네.
6: 마음병은 여기서 치료해라.
7: 네, 네.
6: 이렇게 딱 구별을 해 주셨어요.
7: 네, 네, 네.
6: 몸에 병이 났는데 종교에서 낫는다고 하면 그건 착오가 일어난다. 큰 착오가 일어나요. 옛날처럼 무략차요라 해가지고 병이 났어도 병원에 안 가고 마음으로 낫는다고 해서 기도만 해봐요. 그 병 낫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7: 네, 네.
6: 그러니까 이것을 둘 개념으로 딱 나눠 사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병이 났을 때는 무략차요. 내 심신 가운데에는 병을 낫을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이 실력이 갖고 있는 것하고,
7: 네.
6: 대중이 다 그 치료 경험이 있는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하는 것이 또 큰 의미가 있다.
7: 네.
6: 그래서 이 양자를 같이 하는 거, 이것이 원만한 치료법이죠.
7: 네.
6: 그래서 이걸 영육상전 이사병행 그래요.
7: 네.
6: 그래서 월명암에 주지로 계신 백학명 선생님이 대종사님께 사롭기를, 대종사님 이제 세상에 가서 법을 폐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릴 때 영육상전 이사병행, 영육상전법을 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청을 했다고 그래요.
7: 아, 네.
6: 그만큼 원불교 특색이 거기에 묻어있다 말씀이죠.
7: 네.
6: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함께 해야지.
7: 네.
6: 하나에 치우쳐지면, 네. 물질지향이 되고,
7: 네.
6: 정신에만 치우치면 자유주의.
7: 네.
6: 보세요. 자유주의가 좋은가요? 자유만 주장하면요, 우리나라 현실 보세요.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판이에요. 이 사회적인 안정성이 없어요.
7: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행자재하는 악습이 그대로 굳어 있기 때문이요. 그 악습이 그냥 그.
6: 그러니까 저도 항상 말하죠. 업력. 업력이 밀고 땡기고, 이게. 업력이 속에 살아있어 지가 지 맘대로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업력이 밀면요, 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업력이 밀면 안 하게 돼요. 그것이 자행자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7: 예, 예, 예.
6: 그리고 공부심, 평소에 성품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숭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감정 처리를, 이거를 조절할 줄을 몰라.
7: 네.
6: 이렇게 되면 이제 고해가 창창하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그러니까

0: 그러듯이 우리는 모든 매사에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지만은 중심의 채는 딱 서서 주고받는데 도가 있어야 한다. 네. 법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모든 신진자유의 고가 따라오면 그건 자영자지 하는 거예요. 네, 네. 고가 따라오면 자영자지는 고예요. 만약 자영자지를 안 했다면 고가 따라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참 네. 조절을 잘해야지요.
1: 근데 이 본인이 쩌들은 악습을 악습을 이렇게 한번 넘기려면 이게 한 번은 뜨거운 어떤 그 땀을 한번 흘리고 작정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체험에 의해서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1: 네, 네.
0: 이게 우회전할 때 늘 그냥 갔거든요.
1: 네.
0: 그러다 한번 뜨거운 코를 닥쳤어요. 한 노인이
1: 네.
0: 차에 딱 치여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1: 아이고.
0: 자전거 타고 오다가.
1: 예.
0: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이럴 수가 있나. 그 노인이 아주 그런 습관적으로 해 먹는 사람이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요.
1: 네네.
0: 그냥 아이고. 돈 주고 해결했는데.
1: 네네.
0: 하하, 이런 것이로구나. 해서 두 번 다시 우회전할 때 한번 잘 스톱했다 가기도 하고 서서히 가기도 하고 아주 정신 차려 가거든요.
1: 네네.
0: 그것이 체험에 의해서 고쳐지는 건데 우리 불가에서 습관을 고치는 것은 몸으로 체험해서 바꾸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 네네.
0: 명상, 선을 통해서 선만 닦지 말고 선을 닦은 후에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라. 이 정해거든요. 정을 해서 해를 얻어라. 해를 얻어서 개를 지켜라.
1: 네.
0: 이것이 순서예요. 불가에서는 개정해지만은 원불교는 정해개 그래요. 먼저 수양을 해서 수양한 데만 그치지 말고 깨침을 얻어라. 그 깨침이 실행에 옮겨질 네, 때 네, 네. 그것이 습관을 바꾸는
1: 네, 네.
0: 음력을 바꾸는 네. 그런 실력이 되지요.
1: 예. 그 제가 이제 정년퇴임하고 40년 이상을 교부를 하면서 어느 한 부분도 이렇게 확실하게 그 토를 뗀 부분이 없다고 하는 자각을 느끼고 새벽 좌선을 이제 한 시간씩 한다. 그 한 시간이 되면 10분씩 늘리자. 한 시간 10분이 되고 한 시간 20분이 되고 이제 그러는 그 사이에서 이게 한 시간이 넘어가니까 10분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0: 그렇죠. 더 연장하는 것이.
1: 네, 연장하는 것이. 근데 추운 겨울에 드디어 이제 시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생체적으로 뭐가 좀 오잖아요. 이를 제가 악을 물고 눈물을 막 대종사님 저 좀 살려주셔야 된다. 그 새벽에 대종사님 저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를 악 물고 막 눈물을 흘리고 제가 넘겨보니까 넘겨놓고 보니까 다음에 좀 쏘르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네.
0: 그 좋은 체험을 했어요.
1: 네네.
0: 그런데 그 체험에 순서가 있어요.
1: 네네.
0: 그렇게 몸으로 체험하는 경우.
1: 네.가
0: 최초의 경험이에요.
1: 네네네.
0: 그런데 선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1: 네네네.
0: 좋아지는 것이에요. 하기 싫은 마음이 안 나고 자꾸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것이
1: 네네.
0: 이 선의 심경이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이 선을 제일 잘하는 것은 이 동하면서 정을 지키는
1: 네.
0: 그 마음의 힘을 키워야
1: 네네.
0: 이게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주사님이 질문을 할 때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도 생각은 하고 또 주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겠다고 예비로 말씀을 하면은 듣고 그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1: 네.
0: 아사라 내가 정신력으로 하지 그러고 나오거든요.
1: 네.
0: 그와 같이 동정간에 여여한
1: 네.
0: 그러한 정신력을 자꾸 키우는 동할 때 동하는데 치우치지 않는
1: 네.
0: 그런 그 해탈의 정신을 잘 키우고

0: 가야
1: 네.
0: 그게 온전한 선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 그 소태산 부처님의 정신을 따라간다면 이것이로구나
1: 네.
0: 하는 그 동정이려의
1: 네, 네, 네.
0: 선을 닦는 마음.
1: 네.
0: 이 마음을 최선의 경지로 알고 다가가면
1: 네.
0: 다가가면 그런 그 고비가 저절로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 네. 네 번째는 이제 완전한 기질 변화가 되지 못한 연고요.
0: 그렇죠.
1: 그 기질 변화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0: 예, 지금까지 심성에 관한 말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심성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1: 네.
0: 기질도 훈련을 닦아야 한다.
1: 네.
0: 그런 주장의 말씀이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아까 주사님 말씀하셨는데, 기질에도 예, 있거든요.
1: 아, 있습니다.
0: 조금 잘못 오면요.
1: 예.
0: 그냥 끄끄해서 자선을 못 해요.
1: 네.
0: 한번 몸이 끄끄하면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좌선은 처음 10분. 이것을 잘 채를 잡고 나가야지. 처음 10분 조금 혼돈되면 이건 기질적으로 선이 안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기질 훈련도 참 중요하죠. 음력이라는 것은 습관이라는 것은 기질에서 나오거든요.
1: 네.
0: 이 몸에서 습관이 배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 습관이라는 것은 마음이 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몸이라는 것은요, 무식해가지고 헌대로 하는 거예요.
1: 네.
0: 자기 하면 해본 대로 하는 거예요. 잠이 오면 자버리고, 깨어나면 깨버리고 하는 것이 몸의 습관이에요. 이게 기질이거든요. 기질적으로 사람이 깨고 자고 그래요. 항상 깨어있지, 기질이라는 것은 항상 깨어있지 못해요.
1: 네.
0: 또 항상 잠잘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1: 네.
0: 저절로 깨어나고 저절로 잠자고 그러죠.
1: 예.
0: 이것을 잘 훈련을 닦아서 극복할 줄 알아야 마음이 육체를 항복받은 거다.
1: 네.
0: 마음이 말을 항복받은 거다. 이 마가 어디서 하는 거니? 내가 먼저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새마을 훈련원 연수원장.
1: 네, 김준 원장님.
0: 김준 원장님하고 삼동원에서 재단 법사님을 모시고 본문 받들고 나서 한방에서 잔 일이 있었어요.
1: 아, 네.
0: 하룻밤 같이 잤어요.
1: 네, 네, 네.
0: 김준 원장이 누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님, 예. 육체가 맞이요? 그래요? 육체가 맞죠? 그래서, 그래요? 이제 말이 부드럽고, 오니까 재미로.
1: 네.
0: 그래요?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 김준 원장은 기독교인이거든요.
1: 네, 기독교인.
0: 기독교인이면서
1: 네, 네, 네.
0: 원불교를 수강하고 그랬는데,
1: 네.
0: 기독교에서 보는 기독교 그 관이에요.
1: 네.
0: 육체가 마다.
1: 네.
0: 육체가 마다. 이렇게 보는 관의 견해가 딱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본인이.
1: 네.
0: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요.
1: 예.
0: 나는 지금 속으로 육체는 복을 짓는 건데 뭐 봐요. 이렇게 속마음은 거의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1: 네.
0: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길래 그래도 내가 그런 말을 얼른 하겠어요? 그러지요. 그러면서 말을 더 들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새마을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재료가 떨어졌어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절로 들어갔대. 절로 들어가면 무엇을 말할 것인가 생각이 날 거다 해서 절로 들어가서 일주일간인가 수양을 했대요.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보니까 천장 신문지로 발랐는데 그 여배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나버렸어. 아, 이제 절에 그만 있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나버렸어. 그래 가가지고, 그 말 하는 거예요. 육체가 맞이요. 내가 절에 가서 조용하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연마하러 갔는데, 천장에 있는 여인 사진을 보고 집에 가다니. 그러니까, 그분은 천장을 보고 생각이 났지만, 육체라는 것은요, 저절로 생각이 나게 마련이에요.
1: 네, 네.
0: 저절로. 그것이 육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예, 체험할 때, 그걸 잘 극복하고 돌려야지요.
1: 네.
0: 돌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 네.
0: 그것을, 바른 길인가, 그런 길인가를 잘 판단해가지고, 가는 것이 그 수양력이죠.
1: 네, 네.
0: 요란해지지 않고
1: 네.
0: 바르게 판단해서
1: 네.
0: 바른 길로 가는 거 그것이니까 습관의 업력에 의해서 자행자재하는
1: 네.
0: 그런 것은 이제 피할 수가 있지요.
1: 네네. 그 정산종 법사님께서 내가 죄의 근본이 되고 그다음에 복의 근본도 된다. 이 내라고 하는 몸이 그것은 마치 땅으로 더불어 넘어진 사람이
0: 땅으로 인해서
1: 일어난다는 말씀까지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해주셨는데 아무튼 다섯 가지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면 첫째로 알지 못함이요 두 번째로 실행이 없는 연구 이 두 가지로 다섯 가지 중에 제일로 주장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과 실행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고락에 대한 본문을 받으신 우리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앙당 물고 한편 진리는 이런 것이다 하고 확신을 한 뒤에 그렇게 되도록까지 그 고난 한 번을 넘기면 또 그 수월한 평지가 있으니까 넘겨서 불보살되는 근본이 되고 동기가 되는 그런 법문이면 좋겠습니다. 윤상호 목사님 두 시간에 걸쳐서 고라하게 된 법문 잘 받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WBS 원음 방송입니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에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가 AI, 반도체, 에너지로 더 강해집니다.
3: 전학과 특화교육 과정으로 AI 시대 전문인재 양성, 압도적 취업률과 풍성한 장학금,
2: 해외연수를 비롯한 140여 개 비교과로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3: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4: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5: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7: 간혹 피해자의 말만 믿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사례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부상의 정도와 상관없이 최소한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피해자 측에 알려주어야 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해 어린이가 치료를 거절했다 해도 후유증 등에 관한 판단이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순간적으로 무섭고 사고를 낸 운전자한테 혼날까봐 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모르는 어른을 따라 병원에 갈 어린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아이가 괜찮아 보인다 해서 스스로 괜찮다고 한다 해서 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거부로 조치가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부모를 만나서 연락처를 남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천하 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5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상생의 멜로디. 반갑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 아침입니다. 분주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상생의 멜로디와 함께 편안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지금 여기 상생의 멜로디입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3: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2: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3: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2: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움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움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의 선으로 자만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움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움이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때의 선으로 자만자족하거나 또는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해선 안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 공것이 생겼을 때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생의 멜로디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WBS 원음 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우리가함께살아감에기뻐하며그은혜를되새기는시간상생의세계를열어가는맑고밝고훈훈한멜로디가가득한곳지금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상생의멜로디를듣고계십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3: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4: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3: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4: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3: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서로 부지 중 낙을 취한다 할지라도 필경에는 낙을 잃고 고로 가게 되는 것이 비유하면 설탕과 비상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두 가지 가운데서 부지 중 설탕을 먹을 수도 있으나 여러 차례 모르고 먹는 가운데 마침내 비상을 먹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서로 알게 모르게 낙을 취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낙을 잃고 고로 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락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정산 종사님께서는 효라함은 무슨 일이나 보은의 도를 행하는 것은 다 효에 속하나니 이는 모든 보은 가운데 부모 보은이 제일 초보가 되는 까닭이라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가 어찌 다른 은혜를 먼저 알며 널리 천지와 동포와 법률의 근본적 은혜를 알게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효의 실행은 부모 은으로부터 시작하여 천지와 동포와 법률의 모든 은혜를 발견하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은의 모든 은혜를 발견해 어느 처소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천만 경계를 오직 감사 하나로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상생의 멜로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포들에게 복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그릇이 작은지라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는 가벼이 흔들려서 목숨까지 위태롭게도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국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할 바가 없어서 그 살림의 유무를 가히 엿보지 못함으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미용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